장미, 제스민과 함께 세계 3대 천연 향료라 불리는 꽃이 있습니다. 향수란 장미, 제스민, 오렌지꽃, 아카시아, 바이올렛, 그리고 이꽃까지 포함해서 6가지 향이 나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 꽃은 바로 오늘의 탄생화이기도 한 월하향, 월하향입니다. 달빛 아래의 꽃, 달 아래에서 향이 나는 꽃이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튜베로즈라고 하는데요. 부드럽고 달콤한 향으로 예로부터 향수 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월화향, 튜베로즈. 이 꽃은 엄청난 향으로 과거부터 사람들을 매혹해왔습니다. 루이 14세는 궁전을 향기롭게 유지하기 위해 곳곳에 이 꽃을 뒀고요. 꽃잎을 물에 띄운 그릇을 놨습니다. 정원에는 수천 개의 튜베로즈를 심을 정도였죠. 그 하얀색 꽃잎이 달빛 아래에선 얼마나 밝게 빛날지 상상이 되는데요. 밤의 정취, 고요함, 그리움을 상징하는 오늘의 꽃 월하향. 달빛 아래 스쳐 지나가는 순간의 아름다움처럼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것 같네요.

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6월 16일 화요일 아침의 첫 곡은 퍼펙트 심포니. 리벨란테의 김지훈과 진원의 노래 그리고 이범재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병희님이 에드시런도 좋지만 두 사람의 하모니가 더 좋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또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서 만 들을 수 있는 또 특별한 음원이었죠. 월하향, 튜베로즈. 이 꽃을 아시나요? 장미 제스민과 함께 세계 3대 천연 향료로 꼽힐 만큼 그 향이 아주 매혹적인 꽃인데요. 향 하나로 기억되는 그런 순간이 있죠. 어떤 향기를 맡으면 순간 문득 어떤 장면이나 사람이 떠오르기도 하고 저는 그렇거든요. 그 달빛 아래 반짝이는 하얀 꽃잎, 그 은은한 향기와 함께 초여름의 정취를 잠깐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리고 튜베로즈의 꽃말 중에는 또 기적 같은 만남이라는 꽃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하루 그런 설레는 만남 한번 기대해 볼까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카티 프로 시.

드보르작의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4개의 낭만적 소품 작문호 75 가운데 첫 번째 곡 알레그로 모데라토 보내드렸습니다. 핑커스 두커만의 바이올린 그리고 마크 네이크럭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국 감상 시간에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국을 보내드리고 있죠. 아, 6204번님이 아까 전에 얘기해 주신 월하 꽃을 검색해 보려니 못 찾겠어요. 근데 월하 꽃이 아니라 월하 향, 달빛 아래의 향기가 꽃 이름입니다. 월하 향이나 아니면 영문 이름인 튜베로즈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하얗고요. 꽃이 참 예뻐요. 이 꽃이 과연 향기가 그렇게 강할까 맡아보고 싶습니다. 또 바다님이 정원님 전 지금 싱가포르에서 딸아이 출산 후 조리차 와 있답니다. 어제도 정원님 자랑을 엄청 했어요. 생전에 한번 만나 차 한잔 하고 싶은 사람이라 오 떠나지 말고 평생 문지기가 되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차 한잔 싱가포르 너무 좋죠. 또 저기 그래도 일을 하러 가신 거라서 즐기기에는 바쁘실 텐데 그래도 가셨으니까 틈나시면 아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뭐 마리나 베이 샌즈, 머라이언 파크 가면 아름다운 곳들 그래도 가셔서 사진

한잔도 치그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오십시오. 먼 곳에서도 또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거군요. 아,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 QL 번호 488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이 곡 오랜만에 듣네요. 참 좋은 곡인데 굉장히 밝은 A장조의 1악장과 3악장 사이에 정말 이 1, 3악장 사이에 있는 느린 악장이 맞나 싶을 만큼 아주 우수에 가득 찬 슬픈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2악장이죠.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피아노 그리고 칼 뱀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 교회번호 488 A장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보내드렸습니다.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피아노와 칼 베미지연은 빈 필라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신혜숙님은 제주도 가셨네요. 제주 여행은 아름다운 당신에게서는 염장 사연도 아니죠 하셨는데요. 왜요? 제주도 충분한 염장이죠.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워터파크를 갈까 하신다고 거기도 많이 덥죠. 오늘 갑자기 더 더워진 느낌이 저는 오늘 아침에 들던데 남쪽은 더 기온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씨 좋죠?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살면서 넌 이제 끝났어 이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시집을 내고 100만 명의 독자를 얻었으니 계속 독자들 마음을 위로하는 글을 쓸 거라고 기대했는데 교육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넌 이제 끝났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결혼한다고 했을 때 많은 이들이 실망하며 시집을 내다 버릴 때 끝났다 하는 소리 들었습니다. 몸이 아파 직장을 그만두고 요양을 위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지낼 때도 주위 사람들은 이제 저 사람은 끝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는지도 모릅니다. 32살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었을 때, 교직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징계받고 좌천당하며 쫓겨다닐 때,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하고 말았을 때, 어린 나이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야 했을 때,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19살 어린 아내를 두고 전장터를 전전할 때, 나는 이미 끝난 건지도 모릅니다. 나는 처음부터 마이너로 살아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지독한 가난과 계급의 벽을 뚫고 넘어설 무기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어쩌면 나는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운명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성공과 실패를 생각하지 않고 그 길에 올랐습니다. 인생은 성공과 실패보다 더 큰, 더 깊은, 먼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시작되기를 반복하는 고행의 먼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 알 수 없는 운명의 긴 강물을 따라가다 우리는 무언가를 만나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할 겁니다. 어디까지 가야 내가 나를 다 지나갈 수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그때마다 주어진 운명을 겸허히 받아들일 뿐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그 길을 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남들은 끝났다고 말하기도 하고 내게 주던 눈길을 거두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내 앞에 놓여있는 길을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다가 시작되는 모든 곳은 길이 끝난 곳이다. 새로운 날은 어제까지 살아온 날이 끝난 곳에서 시작한다. 똑바로 응시하라, 망망한 곳을. 광활하고 막막한 저 깊은 곳에 물길을 내며 두려움의 바다를 건너간 사람들이 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하나의 길을 버려서 하나의 길을 얻는 것이다. 도종환의 길이 끝난 곳 중에서. 현실에서는 끝났다는 그 말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여기가 끝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의 길을 버려서 하나의 길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강나무꽃, 산수유꽃, 진달래꽃 이런 꽃들은 남들이 눈길을 주든 주지 않든 다시 꽃을 피웁니다. 남들이 끝났다고 말하든 말든 주어진 운명을 살다가 갑니다. 반복되는 혹독한 계절 앞에서도 아름답게 살다가 갑니다.

리우스카의 하모니카 연주로 마이월드 보내드렸습니다. 아당모녀님이 하모니카 소리가 이렇게 황홀할 수가,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이 하모니카라는 악기의 소리가 참 그 소리 자체로 뭔가 이렇게 마음에 쓸쓸하고 아련한 느낌을 주는데 또 거기다 이런 애틋한 선율이 더해지니까 정말 좀 그랬어요. 저도.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시인 도종환의 책 상처와 결별하기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글이 너무 좋았다고, 어떤 글인지 꼭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시인 도종환의 책이었습니다. 상처와 결별하기. 그리고 중간에 제가 읽어드린 시는 도종환의 길이 끝난 곳이라는 시 중에서 일부를 읽어드린 거였고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난 게 아닐까는 생각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시험에 떨어졌을 때도 그렇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혹은

어떤 소중한 관계가 끝났을 때, 내가 더 이상 역할이 없어졌다 이렇게 느낄 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그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또 다른 시작이었던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꽃이 져도 계절이 오면 또다시 피어나듯이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니까요. 누군가의 가능성을 함부로 끝났다고 말하거나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그런 말,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않기. 오늘 이야기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네요. 배달의 에미님이 오늘 글이 제 이야기 같아요. 제 마음 같아요. 아침부터 위로를 받네요. 고맙습니다 하셨고, 4519번님은 왜 아침부터 눈물 나게 하시나요? 도종환의 끝이 길이 끝난 곳 너무 와닿아요 하셨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공감을 한다는 게 참 행복한 일이죠. 음악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이렇게 마음을 나눈다는 것. 자, 8618번님이 뉴욕에서 딸과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대요. 한 달 가까이 지내면서 오페라 투란도트, 라트라비아타도 보시고 박물관, 미술관, 또 공원에서 하는 뭐 요가, 필라테스, 줌바, 살사 등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야 정말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군요. 오래 계시다가 돌아오신 모양이에요. 오셔서 오늘 생일이시라면서 신청 보내 오셨어요. 생일 축하드리고요. 신청해 주신 거 아름다운 곡 신청해 주셔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 편지 이중창, 저녁 산들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신청해 주셨어요. 함께 듣겠습니다. 소프라노 에드 마티스와 군드라 야노비치의 이중창, 그리고 칼 베미 주연은 독일 베를린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 편지 이중창, 저녁 산들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소프라노 에디트 마티스와 군들라 야노비츠의 이중창이었고요. 칼 뷰미 지휘하는 독일 베를린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 곡은 8618번님이 생일 자축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생일 축하드리고요. 세라핌님도 오늘 생일이시래요. 스스로 보내고 있다고 하셨는데 함께 축하드립니다. 오늘 날씨도 좋은데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1765번님은 정원님 안녕하세요. 전 요즘 마음이 복잡해 틈만 나면 혼자 산에 가요. 동네 뒤에 조그만 산인데 인적이 드물어 언니가 혼자 안 무섭냐 해서 정원 오라버니가 함께해서 괜찮아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저의 벗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오늘도 인적이 드문 산에서 지금 혼자 듣고 계신 건가요? 뭐 무서울 일 있어요. 이렇게 밝은데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음악들과 함께 또 산에서 좋은 공기 드시고 마시고 복잡한 생각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글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은 또 정원님 목소리는 오전에 또 다른 느낌이에요. 차분하고 따뜻한데 새벽에 들으면 정원님 목소리가 통통 발랄하게 들려요. 야간 작업하다가 레인보우 들어갔다가 아는 듯 또 아닌 듯한 정원님 목소리에 새로웠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런가요? 아침에는 차분한데 저녁 밤에 새벽에 들으면 통통 발랄? 한번 새벽 방송 들어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브람스 헝가리 모계 중에서 14번 D단조 듣습니다. 운포코 안단테, 조금 느리게 걷는 듯한이라는 템포 지시어죠. 차분하고 서정적인 분위기로 시작하는데요. 헝가리 특유의 애수와 또 낭만이 은은하게 스며 있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먼저 감상하시고요. 이어서 미셸 베르파 장 필립 골라르의 피아노 포핸즈 연주로도 만나보겠습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제14번입니다.

클래식 전곡 감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곡. 후반부로 오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생소한 곡들이 많이 나와요. 14번 디단조 같은 경우도 멜로디가 저에게도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참 좋네요. 유명한 곡들 물론 좋지만 숨겨져 있는 곡들 함께 만날 수 있어서 더욱 뜻깊은 전곡 감상입니다. 먼저 들으셨던 버전은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한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이어서 들으신 피아노 곡은 미셸 베로프와 장 필립 콜라르 두 사람이 한 피아노 앞에서 연주한 Four Hands 버전으로 함께 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6: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몰을 주목하라.
7: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6: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시엘로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어젯밤에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삶에 관해 읽으셨대요. 어릴 때 아버지가 반도네온 선물하고 가르쳤더군요. 반도네온은 독일의 악기 제조상이 처음 만들었대요 하시면서 피아졸라의 음악 듣고 싶다고 보내오셨습니다. 맞아요. 이 반도네온이 독일 악기라는 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피아졸라가 이 반도네온의 생명을 불어넣었죠. 자, 오늘 1부 마지막 곡으로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오블리비옹 망각이라는 곡을 에토레 스트라타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엘 퀸테토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1부 끝곡이고요. 우리 2부에서 와글와글 음악 퀴즈와 함께 다시 만나죠.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3: 굿즈는 세종 기프트.
2: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3: 세종 기프트.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5: 운동할 때도
6: 뉴바옴.
5: 장 건강에도
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5: 뉴바옴.
7: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8: 구스팔로셀러스.
7: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8: 구스팔로셀러스.
7: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8: 구스팔로셀러스.
9: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0: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9: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0: 왕타 칫솔.
9: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1: 시원해.
1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2부 첫 곡은 이은상 씨 현재 명곡 그 집 앞 바리톤 오현명의 묵직한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시작했습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6: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7: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8: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9: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1: 네.
1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0: 맥스 안 터져요.
1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0: 맥스 안 터져요.
1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소프라노 임선의, 카운터 테너 이동규의 러브 듀엣 공연이 열립니다. 김성진 지휘의 콜레기움 뮤지컴 서울, 소프라노 이혜원, 테너 존노가 함께하죠. 핸델과 모차르트의 오페라 아리아와 오라토리오를 들려줍니다. 6월 24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귀도 요하네스 룸슈타트 지휘의 수원 시립교향악단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드볼작의 교향곡 6번과 스메타나, 베토벤의 작품들을 연주하죠. 6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수원 SK아트리움 대공연장입니다. 주목받는 프랑스 바로크 앙상블이죠. 르 콩소르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헨리 퍼셀, 비발디, 장 필립 라모 등 바로크 작곡가들의 음악을 들려줍니다.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음악감독 김민희 이끄는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정진우의 바이올린, 최지호의 첼로 협연으로 하이든의 첼로를 위한 디벨트멘토 D장조,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2장조를 연주합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 일신홀입니다. 한상일이 지휘하는 군포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 올댓 베토벤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피아니스트 유킨의 크로키의 협연으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4번을 들려주죠. 6월 28일 일요일 오후 5시 수원 SK아트리움 대공연장입니다. 끝으로 누오바 오페라단의 호프만의 이야기가 무대에 오릅니다. 좌크 호펜바흐의 오페라로 시인이자 예술가 호프만이 겪었던 세 가지의 사랑 이야기죠. 6월 28일 일요일 오후 3시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곡은 저장하세요. 플레이리스트에 무조건. 라흐마니노프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G단조 작문호 19 가운데 3악장 안단테 요요마의 첼로 엠마뉴엘 X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맑은 날 듣고요. 흐린 날 듣고요. 비 오는 날 듣고 언제 들어도 좋습니다. 언제 들어도 그 감정을 정말 증폭시켜요. 행복할 땐 더 행복하게, 좀 슬플 땐 더 슬프게, 아니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음악입니다. 이 G단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1악장의 조성이고요. 이 방금 드신 3악장은 사실 E플랫 장조거든요. 그렇지만 참 묵직하고 슬퍼요. 근데 슬픈데 아름답고 또 아름다워서 위로가 되고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3943번님이요. 정말 멋진 감상평을 보내주셨어요. 아, 이 눈 쌓인 벌판 너머 자작나무 숲이 이어집니다. 그 숲길이 닿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따스한 눈길은 눈길 위에서 나눕니다. 아, 너무너무 멋집니다. 직접 쓰신 글인지 인용한 글인지 모르지만

들으면서 감상에 잠겨 있는데 딱 이 리뷰를 보면서 마음에 짠 하고 들어왔어요. 참 멋진 곡이죠. 자, 이어지는 곡은요, 우리 오랜만에 뷰티선 공주님께서 신청해 주신 이탈리아 민요 바다로 가자 비에니솔마르 듣겠습니다.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이탈리아 민요 바다로 가자 비에니 술말 보내드렸습니다.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였습니다. 무의 행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가족이 된 지도 2년이 다 되어가네요. 35년 근무한 직장을 퇴직한 후로 이 시간에 늘 러닝을 하면서 꼭 듣습니다. 정원님의 목소리에 클래식 음악과 함께 달리면 심호흡도 편해지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보내보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자주 소통을 하신 것 같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따뜻한 말씀 보내주시니까 참 감사하네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또 드럭님이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토요일에 정원님 연주 보면서 피아니스트로 사는 삶도 결코 쉽지만은 않겠다 느꼈어요. 휴식 시간도 많아야 다시 또 연주에 집중할 것 같은데 휴식의 시간 어떻게 보내실까요? 그 시간마저도 음악으로 충전하실까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제가 이 드럭님을 토요일날 뵀는데 참 인상이 좋으시더라고요. 아 감사드립니다. 충전 필요하죠. 누구나 뭐 피아니스트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충전이 필요한데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산책도 하고 그렇게 짧게 짧게 충전을 하고요. 또 지방이나 해외 공연 가면은 공연 후에 잠깐 또 일정 빼서 여행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당님들의 따스한 사연들 읽으면서도 충전하고 또 제가 못 가는 여행 가셔서 염장 문자 보내오시면 간접 여행하면서 충전도 하고 그렇습니다. CBS 마켓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10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정답과 관계없이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500번째, 1000번째, 2000번째 분들에게는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또 퀴즈 정답을 가장 먼저 맞춰주신 세 분께는요. 한스케이크에서 케이크를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은 천천히 힌트 음악 들으시면서 맞춰보시죠. 제가 원고 받고 쭉 읽어보니까 오늘 퀴즈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음악 들으시면서 정답 알게 되신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시거나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비밀글 꼭 비공개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힌트 음악 보내드립니다.

첫 번째 힌트막으로 율리우스 푸치크가 군악대 군악대장으로 있을 때 작곡한 검투사의 입장. 파벨 우르반에게 지휘하는 프라하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곡 참 재밌죠? 이 곡은 발표 당시에 반음계적 대행진곡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작곡가가 검투사에 관한 소설에 매료되어 검투사의 입장으로 곡명을 바꿨다고 그렇게 전해지죠. 이 율리우스 푸치크라는 작곡가는 400곡이 넘는 행진곡, 폴카, 왈츠들을 남겼는데요. 작품의 대부분이 군악대를 위한 곡이었기 때문에 보헤미아의 수자라 불리기도 하죠. 자, 율리우스 푸치크 또 보헤미아와 관련이 깊은 오늘의 정답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두 번째 힌트 막 들어보시죠.

오늘 퀴즈 두 번째 힌트막으로 스메타나의 나의 고향으로부터 From My Homeland 가운데 첫 번째 곡 모데라토를 이삭 펄만의 바이올린과 사무엘 샌더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스메타나가 나의 조국을 완성한 뒤에 쓴 작품이죠.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두 개의 소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남영란님이 퀴즈 선곡이 너무 좋아서 와글와글 퀴즈가 기대돼요. 50원 내고 이렇게 귀한 곡 어디에서 들을 수 있을까요?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서. 자, 제가 이쯤에서는 조금 힌트를 더 드릴게요. 오늘의 정답은요. 나라 이름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나라 이름. 스메타나는 국민 악파의 창시자죠. 바로 이 나라의 음악의 아버지이자 보헤미아 민족 음악의 시조로 불립니다. 아, 갑자기 확 쉬워지시죠?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십시오. 이제 세 번째 힌트막 보내드립니다.

퀴즈 세 번째 힌트막으로 야나체크의 피아노 모음곡집 숲풀이 우거진 길에서 1권 가운데 네 번째 곡 프라이데크의 성모 마리아를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야나체크가 40대 후반에 완성한 작품으로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권에 10곡, 2권에 5곡이 담겨 있는데요. 숲풀이 우거진 길에서

라는 제목은 이 나라의 모라비아 지방의 민속시에서 가져왔습니다. 또 영화 프라하의 봄에 쓰면서 더 알려졌는데요. 영화는 밀란 쿤데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원작이죠. 또 이 야나체크라는 작곡가는 음악사에서도 아주아주 중요한 현대 작곡가고요. 또 이 나라를 대표하는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야나체크, 프라하의 봄, 밀란 쿤데라와 관련이 깊은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자, 세 번째 힌트만까지 듣고 이제는 정답을 많이 보내주신데요. 아직 정답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 다리 힌트. 오늘의 정답인 이 나라의 대표적인 것들 뭐가 있을까요? 프라하성, 불타바강, 우리가 예전에 몰다우라고 했었는데 원어로 불타바죠. 또 맥주의 나라. 저도 큰 두꺼운 잔에 거품 가득히 담긴 맥주가 딱 떠오릅니다. 뭐 맥주 하면 독일도 떠오르지만 저는 이 나라 하면은 또 이 나라의 대표적인 그 맥주 브랜드가 있잖아요. 떠오르면서 탁 생각이 나요. 카프카, 프란츠 카프카도 생각이 나고요. 카프카의 생가에도 제가 다녀왔었어요. 이 나라에 갔었을 때. 보헤미아, 중앙 유럽의 중심부. 합스부르크 왕가의 집에. 예, 제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오래 살았었는데 빈에서는 또 가까워요. 국경, 이 나라와의 국경이 한 차로 한 3, 40분만 가면은 나와서 종종 옆집 드나들듯이 가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 나라, 아까 전에 월드컵 축구 이런 정답 보내준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요. 축구, 이 나라의 축구 대표팀은 꾸준히 강팀으로 활약해 왔는데요. 현재 열리고 있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대한민국의 2-1로 역전패하고 말았죠.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힌트 음악을 보내드릴게요. 마지막 힌트 음악으로는 또 이 나라 하면은 이 작곡가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드볼작입니다. 드볼작의 오페라 루살카 가운데 Song to the Moon, 달에게 붙이는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물의 정령 루살카와 인간 세계 왕자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죠. 루살카가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향해 자신의 사랑을 왕자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노래입니다. 이 나라의 작곡가이자 정말 그 민족의식이 아주 강했던 드보르작. 자, 드보르작의 출신 나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이 나라가 어딘지 이 음악이 끝나기 전까지 정답 보내주십시오. 마지막 힌트 음악입니다.

오늘 퀴즈 마지막 힌트막으로 드볼자기 오페라 루살카 가운데 달에게 붙이는 노래 Song to the Moon. 소프라노 안나 네트레프코의 노래와 지안 안드레아 노세다가 주연은 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힌트막 네 곡을 모두 들어봤는데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체코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체코슬로바키아라고 또 보내오셨어요. 이 원래는 하나의 나라였죠. 체코슬로바키아. 근데 그 1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무너지고 그 두 지역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독립국가가 탄생했었어요. 근데 이후에 공산주의 시대를 거치고 언제였지? 1990몇 년에 벨벳 이혼이라고 불리는 평화로운 분리를 통해서 현재는 체코 그리고 슬로바키아는 두 나라로 나뉘게 되었죠. 그렇지만 체코 슬로바키아로 보내주신 분도 모바일 쿠폰을 받게 되시네요. 왜냐하면 정답과 관계없이 퀴즈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500번째, 1000번째, 2000번째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은 정답과 상관없이 모바일 쿠폰을 받으시거든요. 6038, 6038번님, 그리고 8544번님, 또 2348번님 세 분 모바일 쿠폰 받게 되시겠고요. 또 퀴즈의 정답을 가장 먼저 맞춰주신 세 분은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쿠폰 드리는데요. 2021번님, 7058번님, 그리고 1513번님 세 분은 모바일 쿠폰 받게 되시겠습니다. 그 외에 당첨되신 10분께는 개별적으로 당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당첨자 확인은 방송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와글와글 음악 퀴즈였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퀴즈는 정말 힌트 음악이 좋은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이덕우 PD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퀴즈 문제 내시랴 또 이 힌트 음악 찾으시랴. 아, 오늘 근데 정말 네 곡 힌트 음악이 다 너무너무 좋아서 저는 퀴즈 내놓고 눈 감고 계속 음악 감상을 했네요. 자, 조금 분위기 바꿔서 기분 좋은 환기할 수 있는 음악 한번 함께 듣겠습니다.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싱코페이션. 싱코페이션은 당김음이라는 음악 용어인데요. 리듬적으로 강박을 당겨서 표현하는 그런 재미난 리듬이거든요. 이 리듬을 살린 곡인데 제목을 싱코페이션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고토 미토리의 바이올린과 로버트 맥도날드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죠.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5: 세라하임.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잘 돌아갑니다.
8: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0: ERP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4: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8: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오 해피데이. 이 곡을 101 101 스트링스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오늘 끝곡이에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Q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 남자 사용 설명서의 한 장면이에요. 일이며 사랑이며 뭐 하나 마음먹은 대로 풀리지 않는 주인공 보나. 어느 날 그녀는 바닷가를 걷다가 수상한 트럭을 마주하는데요. 거기엔 그야말로 각종 비법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가 즐비합니다. 보어망 되는 법, 머리 빨리 기르는 법은 차라리 양호해요. 상사 약 올리는 법, 뷔페 타는 법, 투명 인간 취급받는 법, 직장 생활 날로 먹기까지, 심지어 산업 스파이 되는 법에 이르면 정신이 어질어질합니다. 혹시 눈길을 확 끄는 비법서 있으실까요? 아니면 나 이런 비법서 하나 있으면 진짜 좋겠다 하는 거 있으실까요? 저 강디와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은 포근포근한 행복으로 가득 채워드리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합니다.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 오늘 첫 번째 곡으로 들으신 곡은 영화 데드풀 중에서 아하의 Take On Me 였습니다. 네. 남자 사용 설명서. 네, 요즘 대세 오정세 배우가 혼신의 연기를 펼친 오정세 이름을 확실히 알린 영화였죠. 네, 될성 부른 나무였어요. 그쵸? 그나저나 상사 약 올리는 법, 투명인간 취급받는 법, 직장생활 날로 먹기, 이거 다 어째요? 투명인간 취급받는 법, 이거 뭘까요? 여러분 뭐가 제일 탐나시나요? 아니면 저 비법서 있으면 나 사고 싶어요. 요런 비법서 없을까요? 하시는 거 있을까요? 궁금한데요. 여러분 어떤 비법서가 갖고 싶으신지. 네. 또박이님, 오정세, 크크크. 요즘에는 오정세 배우 이름만 나와도 사람들이 이렇게 자동 웃음,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하나 봐요. 찐파랑님, 전 업무 만렙, 예전 김혜수 씨가 연기했던 미스 김처럼 업무 처리를 정말 잘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와.

0: 이거 진짜 가질 수 있다고 생각도 못 해봤네요. 오, 이러면 진짜 좋겠네요. 남현선님, 강디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 1시 제 방도 잘 들었어요. 제 방도 1시간은 금방 가버리더라고요 하셨네요. 제 방도 들으셨어요? 오, 그 시간에 저는 콜콜 자고 있었는데. 아 맞다. 오늘 저녁 6시 반 저도 비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영화로 알아가는 사랑. 네. 영화로 사랑을 배우는 비법. 네. 업로드 됩니다. 과학 크리에이터 궤도와 함께 사랑이 뭔지 배워보아요.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사배. 오늘 6시 반 업로드 되니까요. 오늘도 많이 와주시고 봐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화 음악, 지금 이 시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도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이게.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AI가 다 해주는 ERP?
5: 자,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네, 두 곡 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피아니스트의 전설 매직 알츠였습니다. 아, 이 영화 볼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서 너무 아쉬운데요. 와, 너무 감명 깊게 봤습니다. 폭풍으로 요동치는 바다를 아름다운 왈츠의 추억으로 만든 1900의 매직. 하, 언제 봐도 멋진 장면이었어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영화 스팅, 디 엔터테이너였습니다. 네, 이런 비법서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여쭤봤더니요. 이상민님. 택배 와도 아빠한테 안 들키는 비법서요. 땡땡, 택배는 늘 가족 다 모인 밤에 와요 하셨습니다. 아니, 상민님, 택배를 그렇게. 네, 그렇군요. 아, 정말. 아, 이 취미를 인정받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텀블러 모으시는 게 취미시잖아요. 네, 아니면 직접 나가서 사오시는 방법. 그 방법도 또 건강해지고 좋지 않을까요? 제빵왕 김축구님. 중고거래 나가서 애놀이 잘하는 비법 알고 싶어요. 이런 비법이 있다면 한 번쯤 저도 해보고 싶네요. 카르페디엠 16님. 저는 안 좋은 일을 빨리 잊을 수 있는 비법서 필요해요. 생각도 많고 실수나 갈등처럼 사소한 것부터 안 좋은 일을 겪으면 잘 헤어나오질 못해요 하셨습니다. 그런 분들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서요. 한번 생각이 꼬리를 물면 잠을 못 자고 물론 카르페디엠님은 안 그러실 수 있지만 잠이 잘 안 오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문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하면서 정말 이런 비법서가 있다면 참 좋겠네요. 0625님, 1분 후 상황을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 왜요? 좋을 일은 기쁠 것이고, 아, 미리? 뭔가 방어할 건 미리 예방해야 하니까요. 오, 1분이면 되겠어요? 이분 초능력 같은데요? 승태님, 저도 비법서 필요한 거 하나 있어요. 뭐요? 강디처럼 다정하고 기분 좋게 말하는 법 배우고 싶어요. 아, 제가요? 아, 승태님도 한 다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카톡방에, 우리 카톡방? 아, 저희 레인보우방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엄청 다정하신데. 더요? 근데 그런 건 있어.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 레인보우 방에서 엄청 다정하신데 실제로는 이렇게 멀멀하신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실제로도 내 마음만큼 표현할 수 있는 비법 같은 거. 그렇죠? 네. 저는 그런 거? 왜 그 휴대폰 녹음기에도 이렇게 간주점프처럼 무음점프하는 기능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대화 사이에도 웃고 나서 이렇게 어색한 구간, 점프하는 구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런데 조금만 더 얘기해도 돼요, 여러분? 근데 또 이 어색한 부분을 서로 잘 즐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같은 성향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또 말없이 있는 시간이 또 되게 좋은 거 아시죠? 그럴 땐 또 참 좋고요.

분위기 좀 띄워보겠습니다. 귀여운 여인 중에서 로이 오비슨, 프리티 우먼, 데스팅 유두 중에서 더 원더스, 데스팅 유두.

0: 최강희의 영화음악.
1: 네가 좋아. 네가
0: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1: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나는
0: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네, 영사배 오늘 두 번째 컨텐츠 업로드.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곡은 Dancing You Do, The Wonders Dancing You Do까지 들으셨고요. 봉재성님, 운전 중 라디오로 듣다가 주유소로 내렸는데 익숙한 오프닝이 들리는 거예요. 주유소에서 체험음 크게 틀어놨네요. 이런 우연과 인연이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몇십 년 전부터 이럴 땐 참 통한 것 같고 주유소랑 나랑 통한 것 같고 버스랑 나랑 통하는 것 같고 네, 라디오가 있었던 그 역사 내내 이런 우연은 참 기쁘고 좋죠? 비키님, 강디 안녕하세요. 제가 강디를 엄청 좋아하는데 마음은 처음 전해요. 언제나 인간미 철철 넘치는 공디 늘 응원해요. 일부러 이렇게 쓰신 거죠? 공디 괜찮은데요? 응원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네. 이걸 읽는데 이렇게 목소리가 웅웅거리는 것 같지? 이번 주 영화 공연 선물입니다. 스릴러 영화 눈동자 예매권 드립니다. 시력을 점차 잃어가는 서진이, 쌍둥이 동생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파헤치는 서스펜스 스릴러인데요. 신민아 배우가 1인 2역으로 열연을 펼칩니다. 네, 존재만으로 홍보가 되게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말머리 눈동자 또 본인 성함도 꼭 적으셔서 위로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윤성님, 부장님 아재 개그를 듣고 안 웃는 법 알려주세요. 안 웃고 싶은데 그래요? 자꾸 빵빵 터지는 거예요? 거 이거 뭔지 아나? 앞니 빠진 아이들이 좋아하는 배우는 이나영 껄껄껄. 부장님 개그에 웃어서 진짜 자존심 상해요 하셨습니다. 아, 그치. 아, 웃기네. 아, 왜 그래요. 짜증나는데 웃긴 거죠. 네. 8174님 영화 분위기도 해주셨네요. 싱스트리트 보셨어요? 아, 봤죠. 어제 보고 왔어요. 아, 재개봉했군요. 완전 재밌고 신났어요. 음악도 너무 좋아요.

들었고요. 너무 좋죠. 개인적으로는 발라드 곡이 더 좋았어요. 한 곡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셨는데요. 들을까요, 우리? 8174님 신청곡 싱스트리트 To Find You 듣겠습니다.

네, 최강희의 영화 음악, 위대한 쇼맨, 젠데야 콜맨, 제게 프론이 함께한 리라이트 더 스타즈까지 들으셨습니다. 봉재성님, 운전 중 라디오로 듣다가 주유하러 주유소에 내렸는데, 아, 이건 아까 했구나. 6651님, 이제 너무 더워서 시원해지고 싶은 마음에 나홀로 집에를 봤어요. 머리로는 지금 겨울이다, 겨울이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효과는 하나도 없었으나 추억 돋우면서 마구마구 웃었어요. 나홀로 집에는 봐도 봐도 재밌어요 하셨네요. 아, 엉뚱하시다. 아니야, 아주 어제 덥긴 더웠어요. 저도 어저께 더워서 깜짝 놀랐는데 그렇다고 나홀로 집에를 보다니. 저는 어저께 우리 영화 잠시 멈춘 마이걸 예습했는데 거기도 맥컬리 컬킨 나오더라고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나홀로 집에 봤더니 좀 시원해지셨었나요? 귀여우시네요. 엉뚱방뚱. 아니, 우리 청취자분들 아재 개그에 다 웃으셔가지고 되게 킹받으시는 것 같네요. 대피님도 아, 다 웃었다 막 이렇게 쳤다 이런 것처럼 선배님도 웃으셨잖아요 하면서 저는 피님이 웃으셔서 저도 그냥 웃은 거죠 이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네요. 캡틴 코리아님, 우리 영음시대 공통적으로 갖고 싶은 비법은 강디에게 내 사연 읽히기 아닐까요 하셨는데요. 캡틴 코리아님은 비법 성공하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읽히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데요. 너무 자주 소개될까 봐 그런 분들은 눈으로 읽고 맙니다. 어진변님, 수원 광교 13-4번 버스에서 프리티 우먼이 나오네요. 신기해요. 저도 드디어 버스에서 이어폰으로 듣는 방송이 겹치는 경험을 하네요 하셨습니다. 김현숙님도 여기 마트에요. 더워서 그런지 냉면들 많이 사가시네요. 노래 좋아요 하셨습니다.

0: 스텝업 투 더 스트리트 중에서 피처링 플라이즈, 트레이 송즈, 캔 헬퍼레이 들으셨습니다. 최강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네마에서 영화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4: 콜레스테롤

0: 클래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태아만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7: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8: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9: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0: 절세의 왕 절정.
11: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2: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1: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3: ISA는 삼성증권이다.
1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0: 투자자 규석.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8: 오뚜기.
9: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몰을 주목하라.
10: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9: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11: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네, 또 오정세님이 또 허혜경님 팬이어서 많이 또 홍보하시던데 영화 귤레귤레 중에서 허혜경의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 노래 참 좋죠. 오늘 끝곡으로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내일에서 만나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0: 탐험길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 타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매번 냉동실 얼음틀 채우는 거 귀찮죠. 그래도 부지런히 얼려둬야 해요. 물 한 잔 마실 때도, 졸려서 커피 한 잔 내릴 때도 차가운 얼음 몇 개는 필수니까요. 컵 속으로 얼음 몇 개 땡그르르 소리부터 일단 시원하죠?

얼음 몇 개 와르르 쏟아지는 것만으로도 눈이 반짝 떠지는 기분이에요. 축축 처지기 쉬운 이 계절엔 일부러라도 눈으로 귀로 경쾌함 담아야죠. 시원하게 쏟아지는 얼음 같은 짜릿하고 청량한 노래들이 아 뜨거! 쏟아지는 시간! 더운 마음까지 시원하게 한번 담가 보실까요?

0: 자, 여러분, 여러분. 어렵게 얼음을 한알 구해왔어요? 어우, 이거 소리 내느라고 지금 준비하다가 늦을 뻔했어. 아우, 튀겼네. 얼음이 왔어요. 너무나 더워요. 악뮤의 콩떡 빙수. 그죠, 이제 에어컨 틀어야 할 듯. 쫑이님, 집에 아직 그 에어컨을 저도 개시를 못했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초라한 한 알이에요. 그래도 소리, 야, 근데 금방 녹는다. 오늘 33도까지 올라간대요. 정희님 옛날 팥빙수 좋아해요? 옛날 거건 요즘 거건 간에 너무 더우니까 시원한 것도 드시고 또 시원한 음악도 함께 하세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2: 숭실력자
1: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너무 쏴!
1: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올품.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0: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4: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여자친구 여름 여름해 레드벨벳 빨간 맛 수박빙수 그것도 맛있겠다. 그죠? 수박도 맛있는데 수박을 얼음에다 같이 먹으면 화채도 맛있고 아 맛있는 거 많네요. 근데 얼음이 없어서 못해 먹어요 여기가. 지금 몇 년째 외치나 모르겠네 얼음 정수기. 음휴시님 ASMR 보디 고품격 방송. 보디 아니죠. 얼굴 일단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는데 뵈는 게 없는 방송인데 소리로 모든 거를 집중시키고 제가 또 아시다시피 얼굴 없는 가수였잖아요. 신비주의 뭐 이런 거 시절에 유명한 얼굴 없는 가수 중에 하나인 이수영 유명한 몸 없는 가수 박승화. 박승화 1집 자켓을 보시면 몸이 없고 얼굴만 둥둥 떠 있다. 그리고 그 옆에 너무 무서운 초음파기 사진인가 아무튼 그런 것들도 막 있어서 그때 우리가 찾아보고 너무 무서워했던 기억이 나죠? 예, 둘이 합치면 이상한 사람이 된다. 3243님 올 여름에도 팥 푹푹 삶고 우유 얼음 얼려서 빙수를 잘 먹어볼까나? 직접 하시면 정말 맛은 있겠지만 진짜 더울 것 같은데. 작년 여름에 먹고 남은 빙수떡이 아직 냉동실에. 아, 나 미숫가루도 너무 큰 봉지 샀나? 아, 날짜가 지났으려나요? 전 모르죠, 3243님.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그 제품으로 뭐 대기업이든 어찌됐든 이렇게 제조 일자나 이런 게 나와 있고 뭐 소부기한 이렇게 찍혀 있는 건 모르는데 그냥 이제 방앗간 이런 데에서 봉지에 이렇게 훅 담아서 파는 미숫가루도 아직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써놓지 않으면 사실은 모르죠 뭐.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냉동실을 맹신하시잖아요. 야 냉동실에 들어가면 다 괜찮아. 막 10년 됐는데 다 괜찮아. 안 죽어 안 죽어 하고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갔다 오는 경우 많으니까 여름에는 진짜 항상 그 저기 장염이랑 그런 거 식중독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행복하게 삽시다. 진짜 콩국수 먹어야겠어요. 고양이 예방접종하고 콩국수집 지나오는데 줄이 쭈어. 침 꼴깍. 전 뭐, 콩국수 안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대신 많이 많이 드세요.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고우님이 신청하신 쿨, 너의 길 원했던 이유.

도윤님이 신청하신 유피의 1024, 6178님이 신청하신 이무진의 에피소드, 스탠딩의 그 오래된 노래 들으셨어요. 8330님이 시원한 얼음 먹으면서 수영님 목소리 들으며 잠 깨고 있어요. 근데 딱 우리네 어머니네요. 집에 불 다 껐어. 낮이니까 불 다 끄고 선풍기 켜놓고 얼음을 싹 마시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덥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6096님. 우리 집 냉동실 얼음틀 두 개에 메밀육수 얼려놨고 여름 시작할 때 냉면 육수 팩으로 한 박스 들여놓습니다. 쫄면장도 만들어놨고요. 와, 아주 여름을 단단히 채비하셨네. 면 좋아하는 여름이 왔어요. 메밀 해드시고 냉면 해드시고 쫄면 해드시고 비빔국수 해드시고 시원하게. 김현정님의 신청곡 잔나비.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가는 인연이 짧았나요? 짧지 않은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둬두네?

오캬 10cm 안아줘요. 오, 9397님이 신나는 음악으로 잠 좀 깨워주세요. 아 그래요? 지금까지도 꽤 신났던 것 같은데 그럼 달려야 되겠네. 조이5575님도 신청해 주신 노라조 사이다.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신축도 리모델링도

0: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빌딩앤리츠.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빌딩앤리츠.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5: 콜레

0: 플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6: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5: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6: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테야.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의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의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의환경.
7: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8: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9: 1460님이 점심 식사 후 마지막 오전 쪽 은행 나왔습니다. 아우, 졸음이 쏟아질 시간에 수영 씨와 함께하니까 졸음이 팍팍 달아나고 신나네요. 다행입니다. 졸음이 완전히 달아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니까 임영웅 씨 생일인가 봐요. 밴쿠버 미미천사 딸기건행맘님 외에 많은 분들이 임영웅 씨 생일 축하한다고 이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듣고요. 2부에 올게요.

0: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작업들 저축은행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카라의 미스터 세보야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잠깐 토막 상식 하나 알려드리고 갑니다. 5시 40분에 그녀가 또 새 박사세요. 네. 최근 새 소식. 그 새 아니고 날아다니는 새 소식. 요즘 큰 부리 까마귀들이 번식철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은 자기 새끼를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머리를 쪼운다고 합니다. 눈을 깔고 다니시길 바라고 모자나 요즘 이제 너무 뜨거우니까 양상 같은 거 쓰시면은 큰 부리 까마귀의 공격 무섭잖아요. 예, 우리 옛날에 그 새라는 영화 있지 않았어요? 하면 새가 막 쫓는 그런 거를 무서워. 그러니까 눈 깔어 까마귀랑 눈 마주치면 쫀대잖아. 아, 또 우리 윤모부 박사님은 소천을 하셔서 또 새로운 새 박사님들이 또 많이 나오시길. 제 옆에 있으니까 새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예.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워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관절 연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회 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하,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0: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싸이의 새 540 PD님이에요. 이제 여러분 우리 PD님의 닉네임 별명 540 5시 40분에 출근을 하는 540 PD님의 선곡 싸이의 새 리쌍의 광대 에픽하이 지선의 원 들으셨어요. 역시 우리 수영님은 성대모사 달인. 다른 새소리도 해봐요. 봐요. 봐요. 봐요. 저 새소리 안 내는데요. 지영님. 그거 히치콕 영화에 이제 그 개도 까마구죠. 거기 나온 새도 까마구였을 거예요. 새까맣으니까. 그러면 이제 새들이 막 공격하려고 그러면 이런 음악이 나왔잖아요. 까마귀 소리는 까악 이거 아니에요? 새소리. 새소리. 신소리는 많이 하는데 새소리도 한번 연구해 볼게요. 7260님 한번 쳐다봤다고 약 200m를 쫓아오는 까마귀도 있어요. 너무 무서워. 네가 뭔데 나를 공격하냐. 쳐다보지도 못하냐. 아 진짜 무섭네. 쳐다본 걸로 위협을 느껴서 그렇겠다고 하지만 뭐 동물한테 너 왜 그렇게 눈 좀 못 마주치냐라고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숨어야죠. 그럴 때는 뭐 어쩔 수가 없죠. 걔를 뭐 설득을 시키겠어요. 뭘 하겠어요. 9397님 수영씨 요즘 날이 5시부터 환해지는 거 아셨어요? 아 그건 540 PD님이 잘 아시죠. 540에 출근하니까 5시면 환해요? 그랬던 것 같다고 합니다. 사실 사람이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출근할 때 뭔 정신이가 있겠어요. 동은 일찍 트고 온 동네 새들이 짹짹거리는 통에 저는 열만 PD도 아닌데 저도 새벽 5시에 아줌마가 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때부터 김치찌개 끓이고 이불 빨래하고 청소하고 샤워하고 이제야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앉았어요. 이때의 낮잠을 주무셔야죠. 저는 엄마들이 이렇게 낮잠 조금씩 주무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청소년기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 왜 그런가 했는데 저도 물론 저는 이 시간 나와 있으니까 못 자는데 아이가 밤 12시에도 밥을 달라 하고 학원도 10시 넘어 끝나고 이러면 걔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 건 아닌데 또 기다리고 있다가 자려고 하면 뭘 달라고 하니까 늦게 잘 수밖에 없는데 또 얜 아침에 학교를 가니까 엄마로서 가든지 말든지 할 수는 없고 같이 일어나서 또 준비해주고 이러면서 사실 우리 어머니들이 잠시 이렇게 휴식은 필요하겠다 싶더라고요. 다들 진짜 대단하십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셨으면 지금쯤 한숨 이미 좀 한 11시 오전 11시쯤 한숨 하셨어도 되고 예. 이야 말하기가 무섭게 저희 집 옥상에서 본 해돋이 5시 20분 정말 5943 대단하네요 여러분. 자 요즘 이 노래가 다시 급 인기 상승 중이에요. 그레이스님이 신청하신 우리 뉴 노리 새끼 김장훈

백지영 사랑하라면 돼. 이사우이님이 시청해 주셨어요. 드지안 황님이 오늘 신기한 일 경험했어요. 너무 더워서 지인에게 1,500원짜리 커피 쿠폰 나눔했는데 다른 친구한테서 10,000원짜리 커피 쿠폰 받았습니다. 이건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이게 근데 속담에 뭔 뜻이 이게 그러니까 그 말이라는 게 말이죠. 그냥 해석의 경계가 있지. 그러니까 이게 긍정은 아니긴 한데 이제 비슷해요. 비슷해. 축복이겠죠. 축복이지. 근데 이제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거는 이제 축복도 그렇지 대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 그렇게 해. 예. 드잔황님. 이제는 또 드잔황님도 또 누군가에게 또 베푸시면은 되죠. 유민재님, 쉬는 날 오랜만에 어머니와 쇼핑을 했어요. 인덕션용 프라이팬 새로 샀습니다. 프라이팬이 오래돼서 코팅이 벗겨졌는지 요리할 때마다 계속 눌러붙어서 신경 쓰였거든요. 집에 와서 어머니와 같이 계란말이 해보니 확실히 새 거라 그런지 깔끔하게 되더라고요. 잘 샀다. 뭐 프라이팬을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뭐 이렇게 잘 관리할 재간이 없어서 싼 거 사서 자꾸 바꿔요. 그게 낫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제 산 것도 있지만 또 이제 홈쇼핑하는 지인들이 이렇게 보내줘요. 그러면 생유 이렇게 하고 편하게 쓰고 또 이렇게 조금 스크래치 나면 뭐 몸에 안 좋다 하잖아요. 그럼 또 바꾸고 이렇게 하고 진짜 펜을 잘 쓰시는 분들은 스탠펜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물어보지 않게 잘 굽는데 저는 전 괜찮습니다. 장현철 걸어서 하늘까지 따봉이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김민교 마지막 승부.

오마이갓 돌핀 뉴진스 어텐션 들으셨어요. 빨간 사다리님이 오늘 연차 내고 와이프랑 점심 먹으러 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친구 수영 씨의 목소리가 들리네요. 칼국수의 화신 사장님 파이팅! 나는 널 몰라. 더운데 더울 때 또 칼국수 먹고 시원하게 땀 흘리고 시원한 거 마시고 커피 두 잔 드릴게요. 놀다 들키님, 날씨가 더우니 오만상 찡그리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면 기분이 나아지려나요? 커피 한 잔 들이켜야 나아지죠. 커피 한 잔 들이키세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론 간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

0: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5: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6: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7: 해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7: 1544-7575.
9: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0: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9: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0: 왕타 칫솔
9: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1: 시원해.
1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6: 경동 나비엔.
17: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18: 오늘 끝곡 박진영 날 떠나지마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3: 굿즈는 세종 기프트
2: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3: 세종 기프트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5: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5: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5: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팔로셀러스
8: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9: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8: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9: 왕타 칫솔
8: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0: 시원해
11: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

0: 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 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 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적임자는 주어진 임무를 맡기기에 알맞는 사람인데요. 한자로 맞을 적자에 맡길 임자를 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한테 맞는 자리와 위치가 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졸음이 무지하게 몰려오는 이 시간에 방송하는 FM팝스의 적임자는 시끄럽고 유난스러운 저 한동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0: 2026년 6월 16일 약간 흐렸죠? 화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I've been thinking about you 런던 비트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약간 그 습기도 있고요. 기온도 약간 내려간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은 8042번으로 지금 어디예요 여기는? 여기는 어디라고는 안 보내주셨는데 하여튼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커피 전문점 같은데 스콜라님이 혹여 시끄럽고 요란스럽더라도 올해만 해주시면 만사오케이죠. 팝 듣기 어려운 때 FM 팝스는 한 줄기 빛과 같은 팝 맛집이니까요. 극찬을 해주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긴 뭐 한동안 팝 프로그램이 완전히 거의 다 사라지다시피 했었는데 최근에 CBS에서 팝 프로그램들이 좀 인기가 있으니까 다른 방송국에서도 팝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는 아니더라도 만들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찰손 브로워스님이 아 시원한 오이 냉국에 점심 먹어볼까 합니다. 아 선곡 선율을 함께 걸음도 가볍습니다. 하셨어요. 오이 냉국 좋죠. 여름에는 오이 냉국이죠. 오이 냉국 내지는 모밀 판모밀 괜찮죠? 냉면도 괜찮죠. 냉면. 냉면은 근데 사실 그 저 겨울에 많이 드시더라고요. 손주 바보님이 커피 쿠폰 주실 때는 깜짝깜짝 놀라서 잠이 오기는커녕 놀래 자빠집니다. 아유 자빠지기까지. 푸하님도 동준님 덕분에 항상 2시부터 잠이 확 사라지는 마법. 아,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저희들이 감사드리죠. 그리고 4953번으로 너무 더워진 하루입니다. 점심은 시원한 거 드셨나요? 점심 안 먹는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점심 하루에 한 끼만 먹습니다. 저녁. 자 한동준의 팬팝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 2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배달해드립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메시지 샵 9390으로 받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편리하게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송실사이버대에서 숨실력자 나의 꿈을 숨실력 발휘 쏴 숨실력자 내 실력이 숨실전으로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밤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0: 새벽팜 제조 새벽판매.
1: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아이린 카라의 Flashdance What a Feeling, 빌리지 피플의 Macho Man, 그리고 애니타 워드의 Ring My Bell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1371번으로 이 음악 듣고 싶은데 생각하면 나오고 또 다른 음악 생각하면 나오고 생각만 하면 툭 하고 나오는 저한테는 화수분 같은 방송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텔레파시 방송이라니까요. 이심전심 방송. 네.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아, 이 노래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면 딱 나온다니까요. 아 이런 기가 막힌 방송. 죄송합니다. 행복 가득님이 한 끼만 드신다고 했는데 에너지가 넘치는 게 신기해요. 에너지는 넘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여러분이 이렇게 성원해 주시는데 제가 에너지가 넘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여러분의 이 저 참여 그리고 신청곡도 해주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문자가. 그러면은 막 힘이 불끈불끈 솟아요. 막. 심지어는 막 뭐라고 비난하는 문자가 와도 너무 좋아요. 예. 아, 비난하면서도 노래를 아니, 방송을 계속 듣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제가. 막 신나요. 자 노래 계속했습니다. 너무 또 오버한다. 자 이번에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와 메리 제이 블라이즈가 함께 불렀습니다. 이게 원래 저 피노키오 주제곡인데 디즈니의 주제곡인 것처럼 알려져 있죠. When You Wish Upon a Star. 디즈니 영화에는 항상 영화가 아니라 그 디즈니의 그 예전에 이제 만화 미키마우스나 뭐 이런 거 할 때 앞에 항상 나오는 예, 연주가 있었죠. When You Wish Upon a Star 보내드리고요. 셀린 디온과 피버 브라이슨이 함께 부르는 Beauty and the Beast까지 두 곡 듣겠습니다.

0: 제 친구는 기억력이 좋습니다. 저는 지나간 일들을 금방 잊어버리는 편인데 친구는 제가 무심코 했던 말 한마디도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죠. 얼마 전에 오랜만에 이 친구를 만났는데요. 각자 바쁘게 살다 보니 예전처럼 자주 보진 못하지만 이상하게 만나기만 하면 어제 본 사람처럼 편하기만 합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이 밥 먹고 커피 한잔 하자고 해서 만났는데 친구가 작은 봉투 하나를 저에게 건네더라고요. 무언가 하고 열어봤더니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과자였습니다. 요즘에는 가게에 잘 안 보여서 잊고 있었던 과자였는데 친구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이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친구가 말했습니다.
1: 몇 달 전에 네가 지나가면서 말했잖아. 어렸을 때 이 과자 진짜 좋아했다고.
0: 사실 저는 그 말을 했는지도 잊고 있었지만 친구는 마트에서 그 과자를 우연히 보고 제 생각이 나서 일부러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비싼 선물도 아니고 거창한 이벤트도 아닌데 제가 무심코 했던 말을 기억해 줬다는 사실이 정말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카페에 앉아서 그 과자를 나눠 먹는 순간 저희는 그냥 어린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학교 끝나고 문방구에 가던 일, 시험이 끝난 날 매점에서 군것질하던 일처럼 별거 아닌 추억들인데도 저희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친구는 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것, 지나가듯 했던 말들까지 조용히 기억해두는 사람. 제가 힘들면 그냥 옆에 있어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 일처럼 더 기뻐해주는 그런 사람이요. 살다 보면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지만 오래된 친구 한 명이 곁에 있다는 건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서로의 가장 평범했던 시절도 알고 있고 가장 서툴렀던 모습도 기억하는 존재라 그런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친구가 준 과자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사람은 결국 나를 얼마나 대단하게 기억해주는 것보다 사소한 것까지 마음에 담아주는 사람인지에 더 감동받는다는 사실을요. 친구야, 네가 무심코 꺼낸 말까지 기억해주신 너무 고맙고 추억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나이가 들수록 느끼지만 내 인생에 너 같은 친구가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야. 고마워.

내 마음의 보석송 제임스 테일러의 You've Got a Friend 함께 들었습니다. BCC님이 기억력과 암기력의 차이를 아세요? 암기력은 냅다 머리에 외우는 거고 기억력은 마음을 통해 우려나오는 것이 기억력이래요. 그래서 암기한 건 오래 못 가지만 기억한 것은 추억하는 것처럼 오래 간대요. 와, 오르신 말씀입니다. 그러네요. 암기력하고 기억력은 참 다르네요. 라이더님도 아 저도 그런 친구 있었는데 그때는 받기만 했었고 이제는 제가 줄 수 있는데 친구가 외국에 가 있기도 하고 연락이 잘 안 되네요. 친구야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부자부동산님이 사람과 와인은 오래될수록 좋다고 그러잖아요. 와인은 잘 모르겠고 사람은 오랜 세월을 같이 한 사람이 진국이 맞더라고요. 그러셨어요. 1277번으로 제 친구가 제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자화자찬 죄송합니다. 두 분 우정 오래오래 함께 하세요. 그러셨어요. 아니, 그 막 뭐 자화자찬이라기보다 그런 그 성향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거 다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얘기해 주고 뭐 이런 것들. 그런 친구 있는 것도 어쨌든 참 행복한 일입니다. 축복받은 일이죠. 자, 오늘 주인공 안 밝혔네.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 이지연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이지연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진짜 보석 같은 이야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길이 어느 정도 지켜주셔야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아쿠아의 닥터 존스, ATC의 Around the World 이렇게 두 곡입니다.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6: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6: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이영약품.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6: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 시송 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 앤 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준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탄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를 드리고요. 한동준의 FM 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사이먼 가펑크의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0: 한동준의 FM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훌리오 에글레시아스의 헤이였습니다. 헤이. 햅시바님이 오키나와에서 대만으로 가는 크루즈에서 인사드립니다. 바다 위에서 아주 감미로운 팝송 최고네요. 그러셨어요. 와. 아, 크루즈에서도 이거 저 데이터로 방송 들으실 수 있나요? 인터넷이 되나 보죠? 오. 오키나와에서 대만으로. 여행 가시는 거죠? 즐거운 여행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0368번으로. 아, 제 신청곡도 좀 틀어주세요. 몇 번 신청했는데 안 나오네요. 매일 듣거든요. 아, 꼭 유지수 씨 방송 듣고 끝나고 틀어서 들어요. 매일요. 아틀란텍스타의 Always. 그저께 나갔어요. 매일 안 들으시네. 매일 안 들으시나 봐요. 그저께 방송됐거든요. 아틀란틱스타의 Always. 아니 뭐 그럴 뭐 방송을 뭐 외우듯이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민찬이 아빠님이 와 저도 커피 쿠폰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충성 그러셨어요. 그 커피 쿠폰도 언젠가는 받게 되고요. 신청곡도 언젠가는 나가게 됩니다. 예. 이하진님도 와 저 커피 쿠폰 받았어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요. 아 최고예요 최고. 방송이 더 좋아집니다. 아 그렇죠. 커피 쿠폰이나 뭐 선물 같은 거 하나 받으시면은 그 그냥 입 싹 씻고 그냥 다른 방송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감사하면서 그냥 계속 들어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콩깍지님이 저는 버스 기사입니다. 오늘은 비번이고요. 오전에 볼일 좀 보고 한숨 자다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시끄러운 버스 안에서 듣다가 조용하게 집에서 혼자 듣자니 낙원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셨어요. 낙원이 없죠. 낙원이 따로 없죠. 자 한동준의 FM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를 획 그냥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기도민이라면
3: CNF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맞추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 이유. 환급!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잘하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기.

Rigorously together forever. Kylie Minogue의 Never Too Late. Banana Rama의 I Heard a Rumor. 그리고 Jason Donovan의 Too Many Broken Hearts까지 네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신나셨죠? 신나신 거 맞는 거죠? 예. 투더리님이 음악이 무더위를 이기네요. 신나는 음악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1365번으로 가게가 한가해서 앉아있는데 비록 밖은 뜨거워서 이글이글 하는데 저는 천국이 따로 없어요. 선풍기 바람이 시원하게 해주고 제가 좋아하는 달달구리 예.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헤이를 들으며 내 안의 행복 찾기 1분 명상 책을 보고 있어요. 아, 손님이 없어도 그냥 행복합니다. 그러셨어요. 예. 삶은 마음먹기 나름이죠. 모두 다. 그래도 장사는 좀 잘 돼야 될 텐데. 예. 해피헨 님이 저 이번 주부터 운동 주

3회 갈 거예요. 월요일 수요일은 필라테스, 목요일은 헬스. 크, 대단한 결심을 하셨네. 필라테스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저는 뭐 한 번도 받아보지도 못하고 배워보지도 못했지만 어쨌든 좋다고 주변에서 얘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9734번으로 늘 가게 일하면서 바빠서 듣기만 했는데 오늘은 모처럼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편안하게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확행이겠죠. 그러셨습니다. 맞습니다. 소확행. 별거 없죠. 시원한 데서 그냥 음악 감상하시면 됩니다. 자, 노래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징기스칸의 We Love You. 메이 우드의 노래 I'm in love for the very first time.

디사운드의 Do I Need a Reason 그리고 The Chorus의 노래였죠. So Young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가끔 그 커피 쿠폰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커피 쿠폰을 받으셨는데 예. 아 이거 뭐 한 번도 구경도 못 해봤어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예. 그 저희들이 커피 쿠폰을 드리면은 그 닉네임 옆에다가 살짝 그 커피 이렇게 써놓거든요. 아 근데 느닷없이 한 번도 구경도 못했다고 막 그러신 분들 계세요.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5266번으로 제가 그 가수와 공명 소개가 잘못되지 않았나 의심했던

오래전에는 그 마이클 잭슨의 밴, 근래에는 징기스칸의 We Love You. 예. 글쎄요, 뭐 가끔 저희들이 좀 예, 잘못할 때가 있죠. 예,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뭐 당연히 저희들은 금방 사과를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박선옥 님이 저의 최애 팝송곡 I'm in love for the very first time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점을 한시넘어 먹은 데다가 아점을 한시넘어 드셨으면 아점이 아니죠. 그거는 점조도 아니고 점심이죠. 점심. 많이 먹어서 좋다고. 배불러도 힘드네요. 적당히 먹읍시다.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 자, 노래 또 계속해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노래들 보내드립니다. 마이클 런스트락의 노래 That's Why, Gareth Gates의 Listen to My Heart.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4: 카티프로 시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6: 한동준의 FM 팝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와,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요? 콩깍지님이 보리밥 같은 진행에 늘 감사하면서 청취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활력소예요. 그러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우리가 항상 음악에 감사드려야죠. 아바의 Thank you for the music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I'm nothing special. In fact,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0: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오늘 낮 기온 무려 33도. 우와, 정말 뜨겁죠? 아, 이런 날엔 길에서 만나는 시원한 분수가 참 반갑습니다. 이 물줄기에 뛰어드는 아이들, 음악에 맞춰서 춤추는 분수쇼를 보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더위가 좀 가시는 느낌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아이들처럼 분수에 뛰어들고 싶지만 아유, 그럴 수는 없고요. 대신 시원한 음악 분수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신나는 음악 분수 속으로 여러분 들어와! 들어와!

어릴 때 하고 놀았던 놀이 이름들이 다 나오네요. 자전거 탄 풍경의 보물,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강경실 씨, 단지 내 분수대 안에서 아그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있다고. 예, 아 부럽다. 예. 3545번, 신나는 음악 분수쇼에 퐁당, 어릴 때처럼 마음껏 뛰어놀게요 하셨습니다. 그러시죠. 2시간 동안.

0: 듯한 아주 추억 어린 감성 짙은 그런 음악들이 함께합니다. 많이 덥죠? 비라도 내리면 그냥 그 비 맞으면서 걷고 싶은 그런 날씨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가요 속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7월 2026 산업안전 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5: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산울림 개구쟁이 그리고 징검다리의 여름 백우연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시원하네요 노래들이. 이금아 씨 어릴 적 고향이 섬이라서 바다에서 개 헤엄치던 기억, 엄마가 미숫가루 타주던 기억. 아유 맛있겠다 시원하고. 50원 주고 먹었던 쭈쭈바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여름의 기억이네요, 그렇죠? 헤엄치고 미숫가루 드시고, 예, 쭈쭈바 이렇게 드시고 아이스크림. 그 옛날에 아이차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작가님 얘기했더니 모르시네 그걸. 아니 뭐 어리지도 않은 사람이 그걸 왜 몰라? 모른 척하는 건가? 저는 그 아이차 참 잘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돼요. 이름, 나이, 만난 곳. 학교 친구면 학교 이름. 또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분과의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정도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요. 사연, 신청거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32번째의 만남 기대하고 있어요.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4009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예요. 정수라 어느 날 문득.

0: 최혜영, 그것은 인생 5292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에 만나는 승식이 화순이. 낮 기온이 너무 올라서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는 그런 요즘입니다. 승식이가요? 걱정이 되는지 화순이에게 전화를 합니다.
1: 화순씨, 아우 날씨가 너무 더운데 뭐 잘 드시고 계세요?
2: 더워서 자꾸 찬 음료수만 찾게 돼요.
1: 아유, 음료수 너무 많이 마시면 배탈 나는데. 아 근데요, 화순씨는 어떤 음료를 좋아하세요? 뭐
2: 아니요, 저는요 여름에 이거 들어간 음료를 제일 좋아해요. 아우 시어.
0: 신가 봐요 아주. 자, 그러면서 화순이가 문자로 노래 두 곡을 보내옵니다. 화순이가 이걸로 만든 음료수를 참 좋아한다는데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힌트가 될 노래 두 곡 들으시고요. 정답 적어서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통기타 한 대, 리포브 화장품 세트 4개, 그리고 저희들이 준비한 랜덤으로 선물 30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힌트가 될 노래 두 곡 들으시고요. 정답 맞춰주시면 돼요. 노래 제목에 정답이 숨어 있네요. 아우 이거 생각만 해도 막 쉬어.

예? 무슨 틀이었습니다. 시큼한 맛. 이게 특징인 노란색 과일입니다. 물에 넣어서 마시면 상큼해서 여름에 아주 특히 인기죠. 이걸 입에 넣으면 아주 침이 고이고요. 얼굴이 찡그려져요. 저는 주름이 막 생길 듯해요. 이거 먹으면 찡그려서. 자,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쉬웠나요? 거의 다 정답을 보내주고 계시네요. 자,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홍삼 트리오입니다. 기도.

김미영 씨가 신청하신 노래 정태춘 촛불까지 이어드렸습니다. 오늘 승식이 화순이 퀴즈의 정답은 레몬이었어요. 레몬. 박승화의 레모네이드 들으셨고요. 박혜경의 레몬트리 이렇게 두 곡을 힌트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리포브 화장품 받으실 3461번. 요즘 레몬 먹으면 살 빠진다 해서 매일 레몬즙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살은 안 빠져요. 이 레몬즙만 드실 수는 없지만 레몬즙을 많이 드시고 다른 걸 조금 드셔야 되는데 다른 것도 많이 드시면서 그런 건 아닌가. 3509번 정답 레몬입니다. 물에 띄워 먹으면 좋죠 하셨고요. 8738번 과장님 별명이 레몬 프린스인데요. 매일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와그작 와그작 드세요. 보는 것도 힘들어요. 피부는 최고 하셨어요. 아, 예. 야, 그걸 어떻게 와그작 와그작 드시지? 아우, 침 고여.

0037번 저희 남편 핸드폰에 제 별명이 레몬입니다. 이거는 뭐 레몬처럼 상큼하시다는 그런 뜻이겠죠? 예. 자, 이 외에 당첨되신 분들 방송 마치기 전에 가요 속으로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리고요. 저희들이 따로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식이 화순이 퀴즈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박윤서 씨가 신청하셨네요. 연인들의 이야기 임수정 씨의 노래입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AI가 다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바로스 ERP. 잘 돌아갑니다.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7: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0: 자주 맡기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이정희 씨의 그대 생각, 박선영 씨가 정해 주셨습니다.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구 날씨 너무 더워요. 커피숍으로 피난 왔습니다. 박기현 씨. 아, 대구. 대구 날씨가 또 많이 더워지는군요. 그렇죠. 뭐 여기저기 다 덥습니다만 특히나 대구. 6145번 주유하러 왔는데요. 금방 차에서 들었던 내용이 또 나오길래 뭐지? 했는데 주유소에서도 가요 속으로를 틀어놨네요. 예, 요 시간차로 레인보우와 좀 이렇게 시간차로 들릴 수가 있죠. 그러셨군요. 자, 그래요. 가요 속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부 끝곡 준비할게요. 김미진 씨 그리고 1777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네요. 이현숙 씨, 조정희 씨. 아무래도 더워서 그러신 것 같아요. 쿨의 노래죠. 해변의 여인.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Yeah.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체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환청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환청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환청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장박, 오석준, 장필순, 박정훈 씨가 함께 부른 내일이 찾아오면, 김영기 씨의 신청곡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자, 2부에서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계속되고요. 어휴, 창밖을 보니까 햇살도 계속되고 있네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8: 올품
9: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희숙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김진숙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올해 63세. 1977년도에 서울 중화초등학교를 졸업한 김진숙입니다. 김진숙과는 1학년 때 같은 반에서 짝이 되면서 친해졌어요. 그 후로 3년 동안이나 같은 반이었기 때문에 절친이 되었죠. 저는 수시로 진숙이의 집에 놀러 갔는데요. 그때마다 진숙이의 어머니가 도넛을 만들어주셨답니다. 정말 맛있었던 진숙이 어머니표 도넛! 그리고 그 당시 부잣집에만 있었던 피아노를 치던 추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러다 김진숙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서 연락이 끊겼는데요. 늘 그리운 마음이 있고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진숙아, 우리 다시 만나서 그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추억에 젖어보자.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진미령 소녀와 가로등이었습니다. 1346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 올해 63 되셨고요. 1977년도에 서울 중화초등학교를 졸업하신 김진숙 씨. 혹시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하듯 연락 주시면 돼요. 오늘 사연 소개되신 이희숙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면서 132번째 만남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샵 9390으로 사연 신청곡 함께 보내주십시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엄마는 시원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아들은 땡볕에서 일하고 있어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밖에서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 시원한 물 마시면서 일하세요 라고 7826번으로 주신 사연이에요. 아드님도 건강하게 일 마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오늘 같은 날 이 여름에도 밖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모두 모두 건강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씨가 정해주신 노래 띄워드리죠. 백미현 다시 사랑할 수 있다면.

변진섭 너에게로 또다시 정혜신 씨가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6103번으로요. 여기는 용인 모현인데요. 새소리. 이 등 검은 뻐꾸기 소리가 들려서 좋아요. 예전에 저기 EBS 방송에서 봤는데요. 뻐꾸기 소리가요. 꼭 홀딱뻐꾸 이렇게 들려서 홀딱뻐꾸새로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홀딱뻐꾸새. 그 들어보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오오오오 이런 식으로 뭐 미렐레시 홀딱뻐꾸. 아, 그게 홀딱뻐꾸로 들리는구나. 저는 그 들어봤는데 옹해야 옹이 멜로디랑 똑같아서 그렇게 막 따라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게 소리가 나면 이제 홀딱뻐꾸새구나. 네. 6103님께 제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커피 쿠폰. 커피 쿠폰 해요. 차두환 씨. 처제네 집에 가서요. 반찬이랑 과일이랑 김치랑 가지고 오라는 특명을 받고 이동 중입니다. 야간 근무 나가기 전에 가져다 놔야 아내가 정리를 하거든요. 까칠하신 분이라서 말 잘 들어야 해요. 아내분이 까칠하셔서 아이고 빨리 움직이십시오. 차두환 씨에게도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아유 초상맞냐. 장희정 씨 지난 주말 첫 캠핑을 다녀왔는데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요 노세 젊어서 노세가 맞아요. 어제도 퇴근과 동시에 꿈나라 갔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비실비실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이 캠핑도 캠핑 체력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하다 보면 괜찮아질 겁니다. 분명히 장희정 씨에게도 그러면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기운 내십시오. 이준호 씨가 신청하신 노래요. 서연 여름 안에서.

김혜심 씨, 전정희 씨가 신청하신 소향이 부른 바람의 노래, 그리고 윤종신의 팥빙수 7079번으로 시원한 노래 정해주셨습니다.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이네요. 오늘은요, 6881 뒷번호 쓰십니다. 더운 여름이 싫어요. 차라리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좋아요. 노래로라도 차가운 바람이 부는 그런 생각 해볼래요. 승화 씨, 이 노래 부를 수 있죠. 불러줘요. 김지연 씨의 찬바람이 불면. 그래요, 이렇게 더운 여름날 겨울을 생각하고 차가운 느낌을 생각해보는 것도 잠깐 더위를 잊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알겠습니다. 제가 부를 수 있으니까 제 목소리로 시작해볼게요.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4: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소리질러! 고려 김밭에
6: 반총물
5: 굿즈 업!
6: 반총물을 고려하라.
5: 고려! 굿즈! 고려!
3: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 기프트.
7: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축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이정옥 씨의 숨어오는 바람소리, 구자환 씨 그리고 김미영 씨가 정해 주셨습니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야, 이 팀들이 벌써 다 준비하고 너무너무 일찍 오시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렇게 준비를. 가요 속으로 마치고 저녁 스케치도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 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 정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다리 위에서 사과 솎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뜨거워서 잠시 쉬며 가요 수구로를 듣고 있었어요. 김경혜 씨 고생 많으십니다. 가뜩이나 또 사다리를 타고 살짝 올라가면 더 덥잖아요. 얼른 작업 마치시고 시원하게 쉬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씨 혼자 부산 여행 중이에요. 햇살도 하늘의 구름도 바닷바람도 해운대 고층 건물 옆으로 지나는 블루라인 열차 그 속에 가요 속으로 음악까지 정말 좋습니다 하셨는데 윤미숙 씨 네, 주위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여유로움이 있으신 듯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오늘 끝곡이에요. 바비킴 고래의 꿈 띄워드리면서 전 인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3: 굳히는 세종 기프트
2: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3: 세종 기프트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5: 운동할 때도
6: 뉴바옴
5: 장 건강에도
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5: 뉴바옴
7: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8: 구스팔로셀러스
7: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8: 구스팔로셀러스
7: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수집, 송장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8: 구스팔로셀러스
9: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0: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9: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0: 왕타 칫솔
9: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1: 시원해
1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이 내는 소리 중에 참 좋은 게 있다면 방금 들으셨던 휘파람 소리가 아닐까요? 소리 낸다고 애쓴 적 많은데 그게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휘파람 부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 그때의 마음 상태니까.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고 내 호흡도 요만큼 찾아볼까요? 집으로 가는 길, 어느 결엔가 휘파람이 새어나오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0: Don't worry. It will soon pass, whatever it is. Don't worry, be happy. I'm not worried.
1: Bobby McFerrin, Don't Worry, Be Happy. 이 노래도 휘파람이 나오죠. 6월 16일 화요일 저녁 스케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저녁 스케치라는 책이 있다면 1장 1절 같은 것이 바로 이 시그널 송이 아닐까 싶어요. CBS 음악 FM 개국일인 1995년 12월 15일부터 30년 넘게 저녁 6시에 15처럼 울려 퍼진 이 시그널 송, 스티브 바라캇의 휘슬러 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녁 스케치를 알고 닮으려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 저녁의 정서, 퇴근길 발걸음과 참 잘 어울리는 곡이다 싶고요. 이 휘파람을 누가 불었을까? 소리 좋다. 새삼 깨닫습니다. 휘파람을 잘 불려고 아마 동네 오빠나 친구한테 개인 레슨 받아본 사람 있을 것도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 휘파람을 잘 못 부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왜 못 부는 걸까요? 이 정도. 쉰 목소리처럼 휘파람 소리에도 좀 쉰 소리가 나고 음높이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노래를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냥 똑같은 음으로 하나로 나오는데 깨끗하게 나오지도 않아요. 연습이 부족한 건지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휘파람은 휘파람을 불만한 마음이 찾아왔다는 사실,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 정서가 으뜸이에요. 제가 못 불어도, 내가 못 불어도 저녁 6시에는 항상 멋진 휘파람 소리가 나올 테니까 저녁 스케치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휘파람 불만한 마음은 지금

0: 아침부터 준비하면 되죠. 집으로 가는 라디오 저녁 스케치.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4: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5678.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5: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Morton Arquette, Can't Take My Eyes Off You 들으셨습니다. 로렌 우드의 Fall은 0707님께 전해드린 노래. 집으로 가는 라디오 저녁 스케치 함께하고 계세요. 레인보우에 지금 와보시면 파란색 투표창이 열려있을 겁니다. 보이시죠? 오늘 화요일에는 오늘은 이쪽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쪽, 저쪽. 고민 말고 이쪽이냐 저쪽이냐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사지선다로 어렵게 만들어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지선다. 그냥 하나 아니면 둘, 이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런 걸 묻습니다. 퇴근 후에 어디 가세요? 1번 집에 간다. 2번 집에 안 간다. 집 말고 다른 데 간다. 얼마나 쉬워요? 하실 수 있겠죠? 자, 레인보우로 오시고요. 나 퇴근길에 지금 집에 간다? 집에 안 간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2부에서 오늘은 이쪽. 얼마나 많은 그대들이 집에 가는지, 얼마나 많은 그대들은 집에 안 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매일 코너가 있어요. 매일매일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라는 코너인데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느껴지는 이 노곤함과 뻐근함, 하루를 살아냈다는 뿌듯함과 홀가분함, 헤아려 보면 다 출처가 있고 근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별거 안 한 것 같지만 별거 별거 다 한 하루 우리가 살았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오늘 이런 자잘자잘하지만 대단한 흔적을 남겼는데 오늘도 들어봐 주세요. 8시간 숙면을 취했어요.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약 7분 정도 영어 공부를 했어요. 정원의 꽃들에 아침 샤워를 시켜줬어요. 계란 후라이 밥에 매실장아찌 얹어서 브런치로 먹었어요. 회사 앞 카페에 신상 메뉴 참외 스무디 맛있다고 해서 후배랑 맛보고 왔어요. 대단하죠? 한 거 많죠? 오늘 하루를 보낸 청취자분들도 이렇게 보내주세요. 저녁 스케치 메일 코너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예요. 긴 문장 안 되고요. 친구에게 톡 보내듯 짧게 톡톡 한 다섯 문장 정도 보내주시면 돼요.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보내주시죠. 노래 나가는 동안 툭툭 적어서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이클 언스트락, Paint My Love, 김정현님께 보이존의 No Matter What, 8585님께 보내드립니다.

오늘 옆 가게가 폐점하고 물건을 뺐어요. 그런데 저는 10년째 하루하루 잘 버티고 있어요. 저 자신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4451님이세요. 대단한 하루 코너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대단한 하루. 조지 벤슨의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들으셨습니다. 시나이스턴의 Almost Over You는 윤희철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곤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의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1590님, 어제 잠 못 잤는데 말똥말똥했어요. 싹소름 가지치기 했어요. 가위 들고 벌벌 떨다 결국 해냈어요. 냉동고 정리, 옥수수 넣을 두 칸 확보했어요. 저녁 스케치 출석 찍었어요. 저녁 먹으며 들으려고 밥시간 30분 당겨 6시에 먹어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7522님, 오늘 세탁소에 갔어요. 거울 속에 꼬부랑 할머니 발견했어요. 저였어요. 얼른 집에 와서 셀프 염색했어요. 다시 거울을 봤어요. 한층 젊어진 저 보고 기분 좋아졌어요. 이 기세로 저녁 반찬 맛나게 만들었어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Pharrell Williams, Happy, One Republic, I Ain't Worried. 이 곡은 5513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아카시아 꽃향기님이 23개월 아기 키우는 집인데요. 베란다 발코니에 싹소름이 오늘 드디어 꽃을 피웠네요 하셨거든요. 요 싹소름이 청보랏빛 꽃을 피우는데 이름 특이하죠. 지금 이 꽃이 피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름이 싹소름인데 소름돋게 색이 예뻐서 싹소름인가 싶기도 하고 가지치기에는 저도 늘 벌벌 떨면서 하는데 어쩔 때는 눈을 꼭 감고 하기도 하거든요. 1590님. 이분의 하루가 아주 면면이 대단하시네요. 세상에 옥수수 자리를 확보하려고 냉동고를 또 정리하셨어요. 그 옥수수는 혹시 딱 지금이 제철인 초당 옥수수인가 싶기도 한데.

감사합니다. 7522님은 젊음은 기세니까요. 다시 흰 머리카락 올라올 때까지 그 기세로 밀고 나가시기를. 두 분 감사합니다.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오늘을 이렇게 읽어드릴 거예요. 많이 많이 함께해 주세요. 대단한 하루. 아, 오늘은 이쪽 투표는 지금 잘 하고 계신가요? 파란색 투표창이 레인보우에 오시면 지금 열려 있습니다. 이쪽 아니면 저쪽 어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이건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의 첫 질문은 퇴근하고 어디 가세요? 집으로 간다. 집으로 안 간다. 얼마나 쉬워요. 집으로 안 가는 분들은 대체 어디로 가고 계신지 저희에게 남겨주시면 너무 고맙죠. 2부에서 얼마나 많은 그대들은 집으로 가고 얼마나 많은 그대들은 집 아닌 곳으로 가는지 얘기해 볼 텐데 지금부터 투표창 열어놨으니까 투표해 주세요.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선열로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5: 여행.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8: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9: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0: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오아시스 Don't Look Back in Anger. 130372님 키다리님 신청하신 노래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0: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빠 하늘나라 잘 모셔드리고 마지막 휴가 날이에요. 엄마와 함께 바닷가 카페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지금 집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감사한 하루 0892님께서 주셨어요. 슬프기만 한 게 아니라 감사한 하루이기도 해서 참 다행입니다. 지금 큰딸 좋아하는 큰 수박 한 통을 무겁게 들고 퇴근 중이에요. 무조건 고님이세요. 이렇게 큰 수박 한 통 들고 퇴근하면 집으로 가시겠죠? 저는 오늘 처음으로 주식을 샀어요.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1416님, 도전의 하루라고 뭔가 오늘 하루의 제목이 달릴 것 같아요. 카펜터스의 Close to You, 후리지아 향기님 청해주신 노래 들으면서 2부를 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후에는 오늘의 코너, 오늘은 이쪽 함께합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8: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9: 요즘 유산균 장부터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AI가 다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오늘은 이쪽. 넘치는 정보, 무수한 선택지. 어느새 일상이 사지선다 아니고 NG선다. 저녁 스케치에서는 그리고 지금부터는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이쪽 아니면 저쪽 이지선다로 단순화시켜봐요. 게다가 이것도 맞고 저것도 잘한 찜. 어느 쪽이든 아름다운 선택. 그냥 지금 내 마음이 가는 쪽을 골라주세요. 오늘은 이쪽. 오늘의 첫 질문으로 이렇게 드려요. 퇴근하고 어디 가세요? 집으로 간다. 집으로 안 간다. 다른 데로 간다. 오늘 퇴근길 내 발길이 향하는 곳 집이냐 아니냐. 참 쉽죠? 근데 나 이미 집인데 하는 분들은 뭘 선택하느냐? 집에 있어도 집에 가고 싶은 분들은 집 고르면 되고요. 집에 있는데 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밖을 고르시면 되죠. 집도 싫고 밖도 아니다. 어느 경계 9와 4분의 3 정거장에 머물란다.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쪽도 좋은데요. 오늘만큼은 이지선다로 요만큼 더 가까운 선택지를 골라보시죠. 정답은 없어요. 모두 아름다운 선택. 레인보우 들어오셔서 투표창에서 선택해 주시고 퇴근길 지금 내가 가는 곳은 어딘지 사연으로도 남겨주세요. 커피 한 잔씩 나눕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9390,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쪽.

Bruno Mars, Just the Way You Are, 4881님께 전해드린 노래 Maroon 5, Won't Go Home Without You 들으셨고요. Police의 Every Breath You Take, 2691님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당연히 집으로 가죠. 시원한 지하철 타고 갑니다. 광명님.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중이죠. 군대에 있는 일병 아들이 오늘은 유난히 보고 싶은 퇴근길이네요. 8180님. 저 8시간 서서 일하고 고개만 숙여서 일했어요.

진짜 힘들고 더웠어요. 집에 빨리 가서 에어컨 틀고 쉬어야죠. 6823님. 당근 집에 가죠. 막내 아들 멍멍이 소라가 저 기다려서 얼른 가야 돼요. 주디 미미님이세요. 집에 가는 분 계시고. 집에 안 가면 어디 가세요? 헬스장이요. 근육 빵빵 키워야 돼요. 9250님. 저 운동하러 가요. 주 6회 운동하는 46세 여자예요. 8730님, 요가 갑니다. 목적은 몸과 마음의 수련. 4867님, 스트레스 풀러 집에 안 가고 수영장 가요, 저. 플루메리아님, 북산 공원에 올라갑니다. 숲길을 좀 걷고 싶어요. 3673님, 회식 가는 7768님, 뮤지컬 보러 가는 일산땡님, 전 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병원에 있어야 해서요. 9509님, 이렇게 여러 답들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결과를 한번 볼까요? 결과를 봤더니, 어디 가세요? 퇴근 후에 집으로 간다? 83.29%. 집으로 안 간다? 16.71%. 집으로 간다가 역시 많네요. 집으로 안 가는 분들. 어쨌든, 오늘 잘 시간 보내시고, 집으로 가는 발걸음은 좀 가벼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신영란님과 함께 들을게요. 위트니 휴스턴, Run to You. 이어서 나탈리 콜의 Miss You Like Crazy 이어드립니다.

저 주말 농장 갔다가 집으로 가는 중인데 마음이 바뀌어서 일몰을 보러 갑니다. 멋진 일몰 볼 수 있겠죠? 2258님이세요. 오늘 서울의 일몰 시간을 찾아봤더니 7시 55분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7시 43분입니다. 이쯤부터는 일단 붉은 해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저 스튜디오로 난 이 창으로는 노을빛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제에 이어서 저는 볼 수가 없는데

밖에 있는 노경아 작가가 다른 창으로 지금 노을이 지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보여줬는데 붉은 해가 막 번지고 있어요. 앤드류 버드, 시지프스 들으셨습니다. 3845님, 스콜피언스의 Wind of Change, 1585님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조사요원들 관리 업무로 매일 힘든 퇴근길을 하고 있어요. 음악으로 토닥토닥 해봅니다 하시면서 7013님이시고 집으로 가는 길에 시원하게 물냉면 한 그릇 먹고 갑니다. 1602님, 오늘 좀 더우셨죠? 시원하게 한 그릇 먹고 가시면 그래도 집에 가서는 진짜 쫙 발 뻗고 몸 탁 누이고 그리고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직장 다니면서 대학원 석사 과정 야간으로 다니는 주경 야독하는 처자입니다. 내일 레포트 9개, 시험 한 과목 봅니다. 저 직장에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기말고사 기간이라 진도 빼랴 시험 문제 출제하랴 진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싶은 달이거든요. 내일 레포트 제출하고 시험 보면 이번 학기 끝인데. 한마디만 해주세요. 오늘 밤 12시까지 힘이 나야 하거든요. 오늘 새벽에 5시 반에 기상해서 아직까지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신 처자 전지현님이시네요. 와, 우리는 아주 사소한 거하고 대단한 하루라고 막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데 진짜 대단하다 못해 뭐 어떻게 응원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내일이면 이 중에 굉장히 무거운 부분은 털어내니까 아, 이 기분을 상상하면서 오늘 또 힘내셔야죠. 내일은 가벼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겠죠? 미리네님 청해주신 아델의 Make You Feel My Love 함께 듣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관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0: 소화 불량
1: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4: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7: 1544-7575.
9: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0: 시스템에 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9: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0: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9: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1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3: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이어

0: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1: 오늘 끝곡은 황상준님께서 신청하셨어요. 에어서플라이 Even the nights are better.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용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0: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 시원해.
2: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더우셨죠? 서울의 경우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이었대요. 아, 정말 손바닥만한 그늘도 고맙고 손바닥만한 바람도 참 반가웠는데, 그런 거 보면 행복은 생각하기 나름이란 말처럼 그 손바닥만한 크기에도 감동하고 감사하는 거 보면, 그러게요. 오늘 작은 행복 하나씩 지켜내셨습니까? 지켜내셨죠? 그래요. 행복은 너무 크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청소년 시절에 손바닥만한 라디오를 품에 안고 사랑을 키운 우리잖아요. 오늘도 음악 한 곡으로 추억을 더듬어 보세요.

buat Joe. 별 하나 없는 하늘을 그리곤 울어버렸죠.

0: 한국의 카펜터스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오누이. 그쵸. 남매. 현이와 덕이. 근데 보통 왜 그 오빠 현이가 뒤에서 뭐 코러스나 아니면은 음악을 받쳐주고 항상 이 장덕이 노래를 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오빠 장현이 노래를 하고 동생 덕이 그 나레이션을 아주 아름답게 꾸몄던 곡. 소녀와 가로등. 그 전에 우리가 들었던 버전하고 조금 다르게 예,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추억 도단하시나요? 카타리나 님이, 아, 이뻤던 두 남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아까 제가 오프닝에 손바닥 얘기를 했잖아요. 날이 너무 더우니까 손바닥만한 그늘도 정말 반갑더라고. 근데 우리가 손바닥은 보통 좀 이렇게, 뭐랄까. 긍정적이지 않을 때 쓰지 않나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지. 뻔히 보이는 왜 그런 거짓말 같은 거 꼬집을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바닥은 참 쉴 새 없이 바빠요. 악수로 인사하죠. 흔들어서 배웅하죠. 박수 치죠. 또 기도하죠. 예, 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저녁 손바닥만한 크기의 추억만 있어도 이 저녁이 외롭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손을 덥석 잡고 잘했다, 고맙다, 인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네요. 음악을 들으면서 더 그런 생각이 깊이 들었습니다. 오늘 뭐 잘하신 것 같아요? 뭐 잘 참았다든지 잘 기다렸다든지 잘 웃었다라든지 어떤 얘기든 나 오늘 이거 잘했어 라고 사연을 주시면은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시원한 아아를 손바닥에 제가 턱 쥐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죠. 문자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은 잘하셨어요 제가 칭찬도 해드리고 아아 손바닥에 지어드릴게요.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쏴!
1: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7월 2026 산업안전 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0: 합니다.
1: 7월은 산업안전 복원의 달과 함께하세요.
0: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관절 연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남편한테 마음껏 놀고 와. 그랬더니 정말 좋아라 하더라고요. 어차피 노는 거 즐겁게 스트레스 풀고 왔음 해서요. 아이고 잘하셨네요 진짜. 5916번으로 나올까 말까 20번째 고민하다가 애따 모르겠다 나와서 중랑천 뛰고 있습니다. 하, 역시 더워서 흘리는 땀이랑 뛰어서 흘리는 땀은 다르죠. 그럼요. 다르고 말고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 네 분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씩 드세요. 배인숙입니다.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전주에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정말 더웠어요. 저는 그러나 병상을 지키는 신세가 됐으니 그래도 한쪽은 행복동이 있고 또 한쪽은 호전되어가는 기쁨이 있기에 손뼉을 쳤습니다. 아이고 잘하셨네요. 우리 영희님 김씨네 사랑의 이야기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고요. 또 탐별이님이 오늘부터 TV 시청 확 줄이고 CBS 라디오 청취하기로 했어요. 마음이 편하고 여유롭게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참 잘하셨습니다. 자, 두 분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또 오이 늘봄님이 우리 피디님 연령대가 어찌 되는지 너무 궁금한 거 있죠. 실례일까요? 여쭤봤더니 30세 이후로 기억이 안 나신대요. 예, 그러니 뭐 궁금해도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정남님 청해 주신 아유 걸으러 나오길 잘하셨어요. 야근하고 쉬는 날인데 저녁 먹고 막 잠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자면 안 되잖아요. 건강 생각해서 포항 철길 숲을 걷습니다. 잘하셨어요. 성시경 거리에서 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역시 우리 고정남님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Crying Not 밤이 깊었네 또 배인숙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네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어요. 사랑 이야기는 맞죠. 예예. 원래 원곡은 팝이죠. This World Today is a Mess라고 나나 하이타워가 불렀던 곡인데 우리는 김신의 음악으로 훨씬 더 익숙하지 않나 싶습니다. 성남님 오늘 많이 힘든 하루였어요. 정해주신 곡 김범수입니다. 하루 들으면서 위로받으시면 좋겠어요.

돌아온 날라리님, 누가 이런 음악을 틀으랴? 내 감성 버튼 누르기 있기 없기 있기. 이은아 청춘 들으셨고요. 또 민혜경 보고 싶은 얼굴 홍영미님, 김범수 하루, 성남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대학교.
1: AI가 다 해.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의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시럽.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5: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6: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DJ 디오스입니다. 여름 이야기 들으면서 오늘 흘린 땀 좀 닦아내세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환청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환청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환청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밤에 휘파람 불면 안 되는데, 그쵸? 근데 이렇게 우울한데 휘파람이라도 불어야죠. 아, 불 꺼진 내 창 안을 누군가 밖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섭지 않아요? 조영남, 불 꺼진 창. 잘 들었습니다. 잘못한 일도 없이 버스를 놓치듯 힘든 일 당할 때가 있단다. 그럴 때마다 잊지 말아라. 다음에 오는 버스가 때로는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참 당연한 얘기지만 맞다 하고 무릎을 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나태주 시인의 글과 생각, 또 인생 철학이 담긴 책이죠. 더블북 출간 1주년 기념. 10만 독자가 사랑한 나태주 시인의 에세이죠. 베스트셀러 너를 아끼며 살아라 중에서 한 대목인데 나한테 이런 책 한 권쯤 필요하다 생각하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샵 9390, 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 오늘도 두 분께 한 권씩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오늘 안 됐다 하더라도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번 주 내내 너를 아끼며 살아라 여러분께 책 드릴 거니까 계속 신청하세요.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 건영.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시도 시작됐다.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를 찾아.
5: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박강님 청해주신 사랑과 평화 한동안 뜸 했었지. 한동안 뜸 했네요. 이 노래 진짜 오랜만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주시는 김현주 행복한 동행 우리 아라님이 와, 이번 개편 익숙함과 새로움이 함께하는 공존하는 느낌이에요.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약간의 그 변화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 익숙함을 좋아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 트리오 젊은 연인들 또 베이비벅스의 겟업 세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어요. 글쎄 까칠한 딸이 버스 정류장으로 마중 나오라 하는 거 있죠. 뭐 딱히 안 나갈 이유가 없어서 오케이 갈게 했는데 솔직히 여서 딸하고 잘 지내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정희님 왜 그럴까? 딸하고 왜 안 되는 거죠? 화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따님이 이미 나와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건 이미 먼저 저쪽에서 손을 내민 잘 지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아닐까 싶거든요. 예, 오면서 차 한 잔 드시라고 모바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잘 지내세요. 5664 휴대전화로 청해 주신 곡 이어집니다. 강영숙 사랑.

다시 새로운 출장의 시작입니다. 베트남을 경유해서 독일, 프랑스, 이태리까지 이어지는 출장. 아, 출장의 지옥에서 헤어나오고 싶습니다. 아이고, 내영님 어떡하면 좋아요. 하긴 출장으로 가는데 즐겁게 갈 수는 없겠지만 마음도 무겁고 또 해야 할 일이 아주 산적해 있겠죠. 그러나 뭐 어차피 해야 할 거라면, 어차피 주어진 일이라면 뭐 최선을 다해야겠죠. 건강 잘 지키시고요. 신해철 하숙생 정말 재즈한 음악으로 마음도 재즈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글번님 노래방이나 아니면 뭐 노래를 불러야 할 상황이 될 때면 이 김민우의 사랑일 뿐이야를 그렇게 부른대요. 그러면은 아내가 무슨 노래 이렇게 찬송가처럼 불러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는 시간 흥얼거리고 있다고요. 잘 들으셨어요? 흥얼이 아니라 아주 크게 씩씩하게 부르셨을 것 같은데요. 김민우 사랑일 뿐이야. 또 조용필 바운스. 정말 많은 분들이 청해 주셨고 강영숙 사랑 이렇게 네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40여 년 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쇼핑 다니던 남대문 시장이었는데 동네 친구와 추억 여행을 다녀왔어요. 아, 가보니 멀지도 않은 곳인데 왜 그렇게 안 갔었는지 마음껏 쇼핑하고 예전에 먹던 음식까지 마음껏 먹으며 놀다 왔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참 잘하셨네요. 전윤아입니다. 너를 사랑하고도.

0: 은혜쌤님, 방송할 때 좋은 곡이 나오면 녹음을 해서 산책할 때 즐겨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오늘은 유난히 손이 바쁘셨다고, 녹음하느라고 버들피리 눈이 큰 아이 청해 주셨고요. 새샘트리오 영원한 사랑, 전유나 너를 사랑하고, 또 이렇게 청해 주신 곡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이 마르세유에서 세탁세제,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랑블랑에서 선쿠션과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 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관절 연...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잘 돌아갑니다.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똥떨어 똥똥.

0: 따뜻한 미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3: 오늘도 2시간 행복했어요. 끝곡은 오태호 기억 속의 멜로디 전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완,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7: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0: 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늘이 나를 성장시키려고 마음먹으면 라이벌을 한 명 보낸다고 합니다. 경쟁할 땐 그 사람이 밉고 신경 쓰이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 덕에 성장했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지금 내 곁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하늘이 보낸 선물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당장 그러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그 사람 덕에 여기까지 왔다고 웃으며 말하는 날이 올 것 같기도 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6월 16일 화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페퍼톤스 공원 여행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그러게요. 하늘이 나를 성장시키려고 마음먹으면 라이벌을 한 명 보낸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선의의 경쟁자가 한 명 있으면 뭔가 추진력이 배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밉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한 그 사람도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걸 새삼 생각해보는 밤이네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실사이버대에서 수 실력자 나의 꿈을 수 실력 발휘 쏴.

0: 사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1: 7월은 바로 산업안전 복원의 달. 산업안전 신기술 등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안전한 현장과 일터를 조성하는 산업안전 복원의 달은 7월 첫째 주 월요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일상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박람회 등 전문 세미나 중앙행사, 7월 14일 후 전국 각지 행사로 한 달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산업안전 복원의 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선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카티프로 시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아밀한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신해철의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5329번으로 신청하셨던 015B 이장우의 음성으로 어디선가 나의 노래 듣고 있을 너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하늘이 나를 성장시키려고 마음먹으면 라이벌을 한 명 보낸다. 네. 폴라리스님, 하늘이 보내준 사람 절

조금 덜 춥고 조금 덜 더워도 뚜렷하긴 할 텐데, 그쵸? 뚜렷하면서도 너무 힘들진 않을 만큼만 덥고 추워졌으면 좋겠어요. 4881님, 저 지난 5월부터 일주일에 두번 운동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쉬어서 시작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열심히 참여해요. 운동 끝나고 집에 가는 게 들려오는 꾸물음이 이렇게 달콤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하고 마음이 너무 뿌듯한가 봐요. 그럼요. 네. 내가 이걸 해내다니. 이렇게 바쁜 일과 속, 네. 하루 마무리에 운동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간다니. 기특하다.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토닥토닥 거리 해주시고, 안아도 주시면서 들어오세요. 이 노래는 8887번으로 청해주셨습니다. 성진우, 너의 얘기를.

달고나를 기억한다. 설탕과 소다 한 꼬집으로 만들어진 둥글고 얇은 과자. 뽑기 틀을 받아 들고 얼마나 진지했는지 침을 발라가며 바늘로 콕콕 찍어가며 별 모양 하나를 온전히 떼어내는데 온 정신을 쏟았다. 성공하면 하나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건 당시로서는 꽤나 혹한 제안이었다. 학교 앞 문구점에는 또 다른 군것질거리들이 참 많았는데 라면땅, 아폴로, 쫀득이, 꾀돌이까지 뭘 사야 할지 고르는 그 시간이야말로 실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기도 했다. 모두 동전 몇 입만으로도 가능했던 설렘. 그런데 요즘은 이런 설렘이 다 어디로 간 건지 실종신고라도 해야 할 판이다. 며칠 전 길을 걷다가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걸 보게 됐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고 나도 잠깐 멈칫하다 그냥 말았다. 모두에게 외면받은 100원짜리 동전. 이상하게 그 장면이 이후로도 종종 생각났다. 100원의 가치가 달라지고 물가가 오른 것도 맞다. 하지만 그보다 더 짚어봐야 하는 건 우리가 정말로 잃어버린 게 뭘까? 이것이 아닐까? 어쩌면 그것은 100원의 가치가 아니라 작은 것에도 기뻐할 줄 알던 우리의 마음인 것도 같다. 밤의 끝자락에서 소소한 발견, 소소한 기쁨을 알아보는 눈을 잃지 않으면 좋겠다.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떨어져 있을지도 모르니까.

0: 사실은 말이야 그냥 너라서 좋아.
1: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최성군이었습니다. 네가 좋아.

거 아니야? 분명히 너에게 어울릴 사람이 있을 거야. 인연은 따로 있다잖아. 새로운 사람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옛사랑 따윈 추억조차 희미해질 거야. 언제 그리냐는 듯이. 조금만 기다려. 좋은 사람 소개시켜줄게.

이었어요. 5200번으로 청해주신 이혜린, 늘 지금처럼 베이시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에즈원이었습니다. 사랑 플러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8: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7: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8: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7: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9: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1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따오.
1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13: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4: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5: 이 노래 주로 발렌타인데이 때 들려드리는 곡이기도 한데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1405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하림 초콜릿 이야기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서.

0: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포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딸과 밭에 산책 중입니다. 딸은 딸대로 나름의 힘든 고충이 있나 봐요. 그런 줄도 모르고 혹시 삐친 건가 지레짐작했었죠. 제가 그 시절 경험을 비춰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과부하보다는 한 박자 쉬면서 재정비를 하라고 원론적인 말만 해줬네요. 회방꾼 모기로 인해 집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도 이 짧은 5분, 10분의 잠깐 산책만으로 따님이 좀 숨통이 트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음엔 무기에 방해 없이 더 오래 이야기 나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였어요. 너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꿈과 음악 사이에 이 부분을 열어봤습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0: 네, 로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 선물 있어요. 오케스트라의 풍부한 사운드로 만나는 맥모닝 콘서트 마포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오는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1시 공연이고요. 초대를 원하시는 분은 성함과 함께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아서 지금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카티 프로 시작!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5: 여행. 절세의 왕 절정.
6: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7: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6: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5: ISA는 삼성증권이다.
8: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현대 큐닝.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0: 주미님이 청해 주셨던 박효신 추억은 사랑을 닮아, 그 전에 들으신 두 곡 태희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거미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였습니다. 아까 태희 노래도 누가 신청하셨나? 하루맘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누상동 사모님, 월화 휴가 내고 바다 원 없이 보고 돌아왔어요. 강릉에서 1박 2일 짧았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역시 회사 안 가는 거 그 자체가 힐링인 것 같아요. 내일부터 또 전쟁터에 가야 하는 게 슬프지만 다음 여행을 기약하며 잘 버텨보겠습니다. 네, 월화. 그래도 이번 한 주는 금방 지나가겠는데요. 여행의 기억을 차분히 돌이켜보면서 네, 남은 한 주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해요. 그리고 6276님. 저 올해 처음으로 옥상에서 방울토마토를 키워봤는데요. 처음에는 잘 자라줄지 걱정도 많이 했는데 요즘 매일 아침 초록색이던 토마토가 노랗게 또 주황빛으로 물들어가는 걸 보면서 하루하루가 아주 설렙니다. 작은 생명 하나 키운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일 줄은 몰랐네요. 오늘도 옥상문 열자마자 두근두근합니다. 보내주셨어. 사진이 전부 된 것 같은데. 아, 그러네요. 조금 더 있으면 아주 빨갛게 맛있게 익을 것 같습니다. 경험해 보기 전에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새로운 생명을 키우는 것도 그런 경험 중에 하나죠. 아까워서 어떻게 드시려나요? 0420님은 택시 탑승했는데 939 듣고 계신 것 같아 볼륨업 부탁드려서 기사님과 함께 들으며 이동합니다. 음악이 퇴근길 기분 업 시켜주네요. 내일 하루지만 휴가라 기분이 더 업됩니다. 네, 여러모로 행복한 밤이네요. 내일 잘 쉬시고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문리번님. 내일은 저희 부서에서 1년간 같이 근무했던 다혜라는 후배의 마지막 근무날입니다. 가장 바쁜 시기에 와서 가장 힘든 시간을 같이 보냈기에 늘 미안하고 안쓰러운 후배인데요. 새로운 꿈과 길을 찾아 떠난 우리 다혜에게 응원과 힘을 전해주고 싶어요. 함께했던 시간이 디딤돌이 되어 더 높이 비상하기를 기원해봅니다. GOD 노래 들려주세요. 거짓말. 잘가 가지마 흑흑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새로운 출발 저도 응원 드리겠습니다. GOD의 거짓말 보내드려요.
1: 미안해.

라붐 상상 더하기 사이 2, 4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에이핑크의 노노노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1821님 김치 세트를 선물로 받았어요. 배추김치, 열무김치, 총각무김치 정리하면서 맛을 보는데 완전 기가 막혀요. 이 밤에 라면을 부르는 맛입니다. 찾아봤더니 다행인지 라면이 집에 없어서 아쉽지만 참았네요. 한동안 김치 걱정 없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게 선물을 해준 사람 바로 사촌 언니입니다. 바쁜 와중에 가게에서 틈틈이 만들었대요. 저 주려고. 내일은 멸치볶음, 어묵볶음, 진미채, 볶음김치란 디저트 챙겨서 퇴근길에 가져다 준대요. 저 완전 복받은 사람이에요. 허, 세상에. 김치 세트로도 대단한데 또 내일 반찬 이것도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두 개도 아니고 두 분이 어떤 사이신가요? 그냥 단순한 사촌 관계는 아니신 것 같아요. 서로를 정말 아끼고 애정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1971번으로는 지난주 끝자락부터 아팠던 몸이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라디오 들으며 누워있습니다. 저 먹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죽만 먹으니 힘도 안 나고 도저히 못 참겠어서 밥과 국을 조금 먹었어요. 매일매일 먹고픈 거 먹고 하고픈 거 하던 날이 유독 감사한 밤입니다. 밥을 조금 먹었으니 내일은 힘이 나겠죠. 괜찮으세요? 어떻게 보면 약간 식욕이 돌고 먹고 싶은 게 생겼다는 게 몸이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겠어요. 아프지 마시고 얼른 나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티파니에서 아침 울림 오늘 회사 사무실에서 난생 처음으로 키워보는 구피가 아가를 20마리나 낳았어요. 첫 출산인데 미역국이라도 끓여야 하나 싶더라고요. 새 식구가 더 늘어난 뿌듯한 느낌. 얼른 자고 얼른 출근해서 내일 아가들 보러 가야겠습니다. 언제 시간 되시면 사진도 보내주세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이 노래는 백진원님이 청해 주셨어요. 헨의 노래입니다. 나는 여기에 있어.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4: 빌딩앤리츠.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4: 빌딩앤리츠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사이버대학교.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AI가 다 해주는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돌아서는 너를 보면. 광고 전에 들으신 노래 최유리의 숲이었고요. 네, 꿈과 음악 사이의 마지막 곡 범진의 인사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뉴바옴.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3: 구스 팔로셀러스.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 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5: 도대체 어떻게?

0: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1: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2: 카티 프로 시.

0: 프로.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5: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6: 서울사이버대학교.
7: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8: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CBS FM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좋은 음악들 함께하고 계신가요? 다음 곡도 한 땀 한 땀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오기 시작했는지 어느새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린지 한참이 된 듯이 빗물이 길바닥에 고여 그 위에 비친 교통사고 전광판이 보여
1: 이때 왜
0: 잘 살고 있을 리가 하필 기억이 나 눈물이 고이는지 사막이란 단어 옆에 숫자 1이었지나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 남자 사용설명서의 한 장면이에요. 일이며 사랑이며 뭐 하나 마음먹은 대로 풀리지 않는 주인공 보나. 어느 날 그녀는 바닷가를 걷다가 수상한 트럭을 마주하는데요. 거기엔 그야말로 각종 비법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가 즐비합니다. 보어망 되는 법, 머리 빨리 기르는 법은 차라리 양호해요. 상사 약 올리는 법, 뷔페 타는 법, 투명 인간 취급받는 법, 직장 생활 날로 먹기까지, 심지어 산업 스파이 되는 법에 이르면 정신이 어질어질합니다. 혹시 눈길을 확 끄는 비법서 있으실까요? 아니면 나 이런 비법서 하나 있으면 진짜 좋겠다 하는 거 있으실까요? 저 강디와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은 포근포근한 행복으로 가득 채워드리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합니다.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 오늘 첫 번째 곡으로 들으신 곡은 영화 데드풀 중에서 아하의 Take On Me 였습니다. 네. 남자 사용 설명서. 네, 요즘 대세 오정세 배우가 혼신의 연기를 펼친 오정세 이름을 확실히 알린 영화였죠. 네. 될성 부른 나무였어요. 그쵸? 그나저나 상사 약 올리는 법, 투명 인간 취급받는 법, 직장생활 날로 먹기, 이거 다 어째요? 투명인간 취급받는 법, 이거 뭘까요? 여러분 뭐가 제일 탐나시나요? 아니면 저 비법서 있으면 나 사고 싶어요. 요런 비법서 없을까요? 하시는 거 있을까요? 궁금한데요. 여러분 어떤 비법서가 갖고 싶으신지. 네. 또박이님, 오정세, 크크크. 요즘에는 오정세 배우 이름만 나와도 사람들이 이렇게 자동 웃음,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하나 봐요. 찐파랑님, 전 업무 만렙, 예전 김혜수 씨가 연기했던 미스 김처럼 업무 처리를 정말 잘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와, 이거 진짜 가질 수 있다고 생각도 못 해봤네요. 오, 이러면 진짜 좋겠네요.

남현선님, 강디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 1시 제방도 잘 들었어요. 제방도 1시간은 금방 가버리더라고요. 하셨네요. 제방도 들으셨어요? 그 시간에 저는 콜콜 자고 있었는데. 아, 맞다. 오늘 저녁 6시 반. 저도 비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영화로 알아가는 사랑. 네. 영화로 사랑을 배우는 비법. 네. 업로드 됩니다. 과학 크리에이터 궤도와 함께 사랑이 뭔지 배워보아요.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사배. 오늘 6시 반 업로드 되니까요. 오늘도 많이 와주시고 봐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화 음악, 지금 이 시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도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네, 두 곡 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피아니스트의 전설 매직 왈츠였습니다. 아, 이 영화 볼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서 너무 아쉬운데요. 와, 너무 감명 깊게 봤습니다. 폭풍으로 요동치는 바다를 아름다운 왈츠의 추억으로 만든 1900의 매직. 하, 언제 봐도 멋진 장면이었어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영화 스팅, 디 엔터테이너였습니다.

이런 비법서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여쭤더니요. 이상민님. 택배 와도 아빠한테 안 들키는 비법서요. 땡땡 택배는 늘 가족 다 모인 밤에 와요 하셨습니다. 아니 상민님 택배를 그렇게 네 그렇군요. 아 정말 아, 이 취미를 인정받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텀블러 모으시는 게 취미시잖아요. 네 아니면 직접 나가서 사오시는 방법 그 방법도 또 건강해지고 좋지 않을까요? 제빵왕 김축구님 중고거래 나가서 애누리 잘하는 비법 알고 싶어요. 이런 비법이 있다면 한 번쯤 저도 해보고 싶네요. 카르피디엠 16님 저는 안 좋은 일을 빨리 잊을 수 있는 비법서 필요해요. 생각도 많고 실수나 갈등처럼 사소한 것부터 안 좋은 일을 겪으면 잘 헤어나오질 못해요 하셨습니다. 그런 분들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서요. 한번 생각이 꼬리를 물면 잠을 못 자고 물론 카르페디엠님은 안 그러실 수 있지만 잠이 잘 안 오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문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하면서 정말 이런 비법서가 있다면 참 좋겠네요. 0625님 1분 후 상황을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 왜요? 좋을 일은 기쁠 것이고 아 미리? 뭔가 방어할 건 미리 예방해야 하니까요. 오, 1분이면 되겠어요? 이분 초능력 같은데요? 승태님, 저도 비법서 필요한 거 하나 있어요. 뭐야? 강디처럼 다정하고 기분 좋게 말하는 법 배우고 싶어요. 아, 제가요? 아, 승태님도 한 다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카톡방에, 우리 카톡방? 아, 저희 레인보우방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엄청 다정하신데. 더요? 근데 그런 건 있어.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 레인보우 방에서 엄청 다정하신데 실제로는 이렇게 멀멀하신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실제로도 내 마음만큼 표현할 수 있는 비법 같은 거. 그렇죠? 네. 저는 그런 거? 왜 그... 휴대폰 녹음기에도 이렇게 간주점프처럼 무음점프하는 기능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대화 사이에도 웃고 나서 이렇게 어색한 구간 점프하는 구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런데 조금만 더 얘기해도 돼요 여러분? 근데 또 이 어색한 부분을 서로 잘 즐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같은 성향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또 말없이 있는 시간이 또 되게 좋은 거 아시죠? 그럴 땐 또 참 좋고요. 자, 분위기 좀 띄워보겠습니다. 귀여운 여인 중에서 로이 오비슨, 프리티 우먼, 데싱 유두 중에서 더 원더스, 데싱 유두.

최강희의 영화음악.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나는 안녕하세요. 최강희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네, 영사배.

오늘 두 번째 콘텐츠 업로드,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곡은 Dancing You Do, The Wonders, Dancing You Do까지 들으셨고요. 봉재성님, 운전 중 라디오로 듣다가 주유소에 내렸는데 익숙한 오프닝이 들리는 거예요. 주유소에서 체험음 크게 틀어놨네요. 이런 우연과 인연이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몇십 년 전부터 이럴 땐 참 통한 것 같고 주유소랑 나랑 통한 것 같고 버스랑 나랑 통하는 것 같고 네, 라디오가 있었던 그 역사 내내 이런 우연은 참 기쁘고 좋죠? 비키님, 강디 안녕하세요. 제가 강디를 엄청 좋아하는데 마음은 처음 전해요. 언제나 인간미 철철 넘치는 공디 늘 응원해요. 일부러 이렇게 쓰신 거죠? 공디 괜찮은데요? 응원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네. 이걸 읽는데 이렇게 목소리가 웅웅거리는 것 같지? 이번 주 영화 공연 선물입니다. 스릴러 영화 눈동자 예매권 드립니다. 시력을 점차 잃어가는 서진이, 쌍둥이 동생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파헤치는 서스펜스 스릴러인데요. 신민아 배우가 1인 2역으로 열연을 펼칩니다. 네, 존재만으로 홍보가 되게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말머리 눈동자 또 본인 성함도 꼭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윤성님, 부장님 아재 개그를 듣고 안 웃는 법 알려주세요. 안 웃고 싶은데 그래요? 자꾸 빵빵 터지는 거예요? 거 이거 뭔지 아나? 앞니 빠진 아이들이 좋아하는 배우는 이나영 껄껄껄. 부장님 개그에 웃어서 진짜 자존심 상해요 하셨습니다. 아 그치. 아 웃기네. 아 왜 그래요. 짜증나는데 웃긴 거죠. 네. 8174님 영화 분위기도 해주셨네요. 싱스트리트 보셨어요? 아 봤죠. 어제 보고 왔어요. 아 재개봉했군요. 완전 재밌고 신났어요. 음악도 너무 좋았고요. 너무 좋죠. 개인적으로는 발라드 곡이 더 좋았어요. 한 곡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셨는데요. 들을까요 우리? 8174님 신청곡 싱스트리트 To Find You 듣겠습니다.

네, 최강희의 영화 음악, 위대한 쇼맨, 젠데야 콜맨, 제게 프론이 함께한 리라이트 더 스타즈까지 들으셨습니다. 봉재성님, 운전 중 라디오로 듣다가 듀하러 주유소에 내렸는데, 아, 이건 아까 했구나. 6651님, 이제 너무 더워서 시원해지고 싶은 마음에 나홀로 집에를 갔어요. 머리로는 지금 겨울이다, 겨울이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효과는 하나도 없었으나 추억 돋우면서 마구마구 웃었어요. 나홀로 집에는 봐도 봐도 재밌어요 하셨네요. 아, 엉뚱하시다. 아니야, 아주 어제 덥긴 더웠어요. 저도 어저께 더워서 깜짝 놀랐는데 그렇다고 나홀로 집에를 보다니. 저는 어저께 우리 영화 잠시 멈춘 마이걸 예습했는데 거기도 맥컬리 컬킨 나오더라고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나홀로 집에 봤더니 좀 시원해지셨었나요? 귀여우시네요. 엉뚱방뚱. 아니, 우리 청취자분들 아재 개그에 다 웃으셔가지고 되게 킹받으시는 것 같네요. 저희 피님도 아, 다 웃었다 막 이렇게 졌다 이런 것처럼 선배님도 웃으셨잖아요 하면서 저는 피님이 웃으셔서 저도 그냥 웃은 거죠 이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네요. 캡틴코리아님, 우리 영음시대 공통적으로 갖고 싶은 비법은 강대에게 내 사연 읽히기 아닐까요? 하셨는데요. 캡틴코리아님은 비법 성공하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읽히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데요. 너무 자주 소개될까봐 그런 분들은 눈으로 읽고 맙니다. 어진변님, 수원 광교 13-4번 버스에서 프리티 우먼이 나오네요. 신기해요. 저도 드디어 버스에서 이어폰으로 듣는 방송이 겹치는 경험을 하네요. 하셨습니다. 김현숙님도 여기 마트에요. 더워서 그런지 냉면들 많이 사가시네요. 노래 좋아요 하셨습니다. 이 노래 같이 들을까요? 브리짓 존스의 일기 중에서 가브리엘 아웃 오브 리치.

스텝업 투 더 스트리트 중에서 피처링 플라이즈, 트레이 송즈, 캔 헬퍼레이 들으셨습니다. 최강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 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네마에서 영화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0: 구독권을 드립니다.
1: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3: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5: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6: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7: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네, 또 오정세님이 또 허혜경님 팬이어서 많이도 홍보하시던데 영화 귤레귤레 중에서 허혜경의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 노래 참 좋죠. 오늘 끝곡으로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내일에서 만나요.

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0: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장미, 제스민과 함께 세계 3대 천연 향료라 불리는 꽃이 있습니다. 향수란 장미, 제스민, 오렌지꽃, 아카시아, 바이올렛, 그리고 이 꽃까지 포함해서 6가지 향이 나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 꽃은 바로 오늘의 탄생화이기도 한 월하향, 월하향입니다. 달빛 아래의 꽃, 달 아래에서 향이 나는 꽃이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튜베로즈라고 하는데요. 부드럽고 달콤한 향으로 예로부터 향수 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월화향, 튜베로즈. 이 꽃은 엄청난 향으로 과거부터 사람들을 매혹해왔습니다. 루이 14세는 궁전을 향기롭게 유지하기 위해 곳곳에 이 꽃을 뒀고요. 꽃잎을 물에 띄운 그릇을 놨습니다. 정원에는 수천 개의 튜베로즈를 심을 정도였죠. 그 하얀색 꽃잎이 달빛 아래에선 얼마나 밝게 빛날지 상상이 되는데요. 밤의 정취, 고요함, 그리움을 상징하는 오늘의 꽃 월하향. 달빛 아래 스쳐 지나가는 순간의 아름다움처럼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것 같네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6월 16일 화요일 아침의 첫 곡은 퍼펙트 심포니. 리벨란테의 김지훈과 진원의 노래 그리고 이범재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병희님이 에드시런도 좋지만 두 사람의 하모니가 더 좋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또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서 만 들을 수 있는 또 특별한 음원이었죠. 월하향, 튜베로즈. 이 꽃을 아시나요? 장미 제스민과 함께 세계 3대 천연 향료로 꼽힐 만큼 그 향이 아주 매혹적인 꽃인데요. 향 하나로 기억되는 그런 순간이 있죠. 어떤 향기를 맡으면 순간 문득 어떤 장면이나 사람이 떠오르기도 하고 저는 그렇거든요. 그 달빛 아래 반짝이는

하얀 꽃잎 그 은은한 향기와 함께 초여름의 정취를 잠깐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리고 투베로즈의 꽃말 중에는 또 기적 같은 만남이라는 꽃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하루 그런 설레는 만남 한번 기대해 볼까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드보르작의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4개의 낭만적 소품 작문호 75 가운데 첫 번째 곡 알레그로 모데라토 보내드렸습니다. 핑커스 두커만의 바이올린 그리고 마크 네이크럭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하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국 감상 시간에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국을 보내드리고 있죠. 아, 6204번님이 아까 전에 얘기해 주신 월하 꽃을 검색해보려니 못 찾겠어요. 근데 월하 꽃이 아니라 월하향, 달빛 아래의 향기가 꽃 이름입니다. 월하향이나 아니면 영문 이름인 튜베로즈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하얗고요. 꽃이 참 예뻐요. 이 꽃이 과연 향기가 그렇게 강할까 맡아보고 싶습니다. 또 바다님이 정원님 전 지금 싱가포르에서 딸아이 출산 후 조리차 와 있답니다. 어제도 정원님 자랑을 엄청 했어요. 생전에 한번 만나 차 한잔 하고 싶은 사람이라 오 떠나지 말고 평생 문지기가 되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차 한잔 싱가포르 너무 좋죠. 또 저기 그래도 일을 하러 가신 거라서 즐기기에는 바쁘실 텐데 그래도 가셨으니까 틈나시면 아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뭐 마리나 베이 샌즈, 머라이언 파크 가면 아름다운 곳들 그래도 가셔서 사진도 찍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오십시오. 먼 곳에서도 또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거군요. 아,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 쾌활번호 488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이 곡 오랜만에 듣네요. 참 좋은 곡인데 굉장히 밝은 A장조의 1악장과 3악장 사이에 정말 이 1, 3악장 사이에 있는 느린 악장이 맞나 싶을 만큼 아주 우수에 가득 찬 슬픈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2악장이죠.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피아노 그리고 칼 뱀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 교회번호 488 A장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보내드렸습니다.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피아노와 칼 베미지연은 빈 필라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신혜숙님은 제주도 가셨네요. 제주 여행은 아름다운 당신에게서는 염장사연도 아니죠 하셨는데요. 왜요? 제주도 충분한 염장이죠.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워터파크를 갈까 하신다고. 거기도 많이 덥죠. 오늘 갑자기 더 더워진 느낌이 저는 오늘 아침에 들던데 남쪽은 더 기온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씨 좋죠?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시집을 내고 100만 명의 독자를 얻었으니 계속 독자들 마음을 위로하는 글을 쓸 거라고 기대했는데 교육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넌 이제 끝났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결혼한다고 했을 때 많은 이들이 실망하며 시집을 내다 버릴 때 끝났다 하는 소리 들었습니다. 몸이 아파 직장을 그만두고 요양을 위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지낼 때도 주위 사람들은 이제 저 사람은 끝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는지도 모릅니다. 32살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었을 때, 교직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징계받고 좌천당하며 쫓겨다닐 때,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하고 말았을 때, 어린 나이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야 했을 때,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19살 어린 아내를 두고 전장터를 전전할 때, 나는 이미 끝난 건지도 모릅니다. 나는 처음부터 마이너로 살아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지독한 가난과 계급의 벽을 뚫고 넘어설 무기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어쩌면 나는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운명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성공과 실패를 생각하지 않고 그 길에 올랐습니다. 인생은 성공과 실패보다 더 큰, 더 깊은, 먼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시작되기를 반복하는 고행의 먼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 알 수 없는 운명의 긴 강물을 따라가다 우리는 무언가를 만나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할 겁니다. 어디까지 가야 내가 나를 다 지나갈 수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그때마다 주어진 운명을 겸허히 받아들일 뿐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그 길을 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남들은 끝났다고 말하기도 하고 내게 주던 눈길을 거두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내 앞에 놓여있는 길을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다가 시작되는 모든 곳은 길이 끝난 곳이다. 새로운 날은 어제까지 살아온 날이 끝난 곳에서 시작한다. 똑바로 응시하라, 망망한 곳을. 광활하고 막막한 저 깊은 곳에 물길을 내며 두려움의 바다를 건너간 사람들이 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하나의 길을 버려서 하나의 길을 얻는 것이다. 도종환의 길이 끝난 곳 중에서. 현실에서는 끝났다는 그 말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여기가 끝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의 길을 버려서 하나의 길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강나무꽃, 산수유꽃, 진달래꽃 이런 꽃들은 남들이 눈길을 주든 주지 않든 다시 꽃을 피웁니다. 남들이 끝났다고 말하든 말든 주어진 운명을 살다가 갑니다. 반복되는 혹독한 계절 앞에서도 아름답게 살다가 갑니다.

리우스카의 하모니카 연주로 마이월드 보내드렸습니다. 아당모녀님이 하모니카 소리가 이렇게 황홀할 수가,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이 하모니카라는 악기의 소리가 참 그 소리 자체로 뭔가 이렇게 마음에 쓸쓸하고 아련한 느낌을 주는데, 또 거기에다

이런 애틋한 선율이 더해지니까 정말 좀 그랬어요, 저도.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시인 도종환의 책 상처와 결별하기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글이 너무 좋았다고 어떤 글인지 꼭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시인 도종환의 책이었습니다. 상처와 결별하기. 그리고 중간에 제가 읽어드린 시는 도종환의 길이 끝난 곳이라는 시 중에서 일부를 읽어드린 거였고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난 게 아닐까는 생각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시험에 떨어졌을 때도 그렇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혹은 어떤 소중한 관계가 끝났을 때, 내가 더 이상 역할이 없어졌다 이렇게 느낄 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그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또 다른 시작이었던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꽃이 져도 계절이 오면 또다시 피어나듯이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니까요. 누군가의 가능성을 함부로 끝났다고 말하거나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그런 말,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않기. 오늘 이야기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네요. 배달의 에미님이 오늘 글이 제 이야기 같아요. 제 마음 같아요. 아침부터 위로를 받네요. 고맙습니다 하셨고, 4519번님은 왜 아침부터 눈물 나게 하시나요? 도종환의 끝이 길이 끝난 곳, 너무 와닿아요 하셨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공감을 한다는 게 참, 행복한 일이죠. 음악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이렇게 마음을 나눈다는 것. 자, 8618번님이 뉴욕에서 딸과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대요. 한달 가까이 지내면서 오페라 투란도트, 라트라비아타도 보시고 박물관, 미술관, 또 공원에서 하는 뭐 요가, 필라테스, 줌바, 살사 등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야, 정말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군요. 오래 계시다가 돌아오신 모양이에요. 오셔서 오늘 생일이시라면서 신청 보내 오셨어요. 생일 축하드리고요. 신청해 주신 거 아름다운 곡 신청해 주셔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 편지 이중창, 저녁 산들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신청해 주셨어요. 함께 듣겠습니다. 소프라노 에드 마티스와 군드라 야노비치의 이중창, 그리고 칼 베미지와는 독일 베를린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 편지 이중창, 저녁 산들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소프라노 에디트 마티스와 군들라 야노비츠의 이중창이었고요. 칼 뷰미 지휘하는 독일 베를린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 곡은 8618번님이 생일 자축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생일 축하드리고요. 세라핌님도 오늘 생일이시래요. 스스로 보내고 있다고 하셨는데 함께 축하드립니다. 오늘 날씨도 좋은데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1765번님은 정원님 안녕하세요. 전 요즘 마음이 복잡해 틈만 나면 혼자 산에 가요. 동네 뒤에 조그만 산인데 인적이 드물어 언니가 혼자 안 무섭냐 해서 정원 오라버니가 함께해서 괜찮아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저의 벗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오늘도 인적이 드문 산에서 지금 혼자 살고 계신 건가요? 뭐 무서울 일 있어요. 이렇게 밝은데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음악들과 함께 또 산에서 좋은 공기 드시고 마시고 복잡한 생각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글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은 또 정원이 목소리는 오전에 또 다른 느낌이에요. 차분하고 따뜻한데 새벽에 들으면 정원이 목소리가 통통 발랄하게 들려요. 야간 작업하다가 레인보우 들어갔다가 아는 듯 또 아닌 듯한 정원이 목소리에 새로웠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런가요? 아침에는 차분한데 저녁 밤에 새벽에 들으면 통통 발랄? 한번 새벽 방송 들어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브람스 헝가리 모음 중에서 14번 디단조 듣습니다. 운포코 안단테, 조금 느리게 걷는 듯한이라는 템포 지시어죠. 차분하고 서정적인 분위기로 시작하는데요. 헝가리 특유의 애수와 또 낭만이 은은하게 스며 있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한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먼저 감상하시고요. 이어서 미셸 베르파 장 필립 콜라르의 피아노 포핸즈 연주로도 만나보겠습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제14번입니다.

클래식 전곡 감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곡 후반부로 오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생소한 곡들이 많이 나와요. 14번 디단조 같은 경우도 멜로디가 저에게도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참 좋네요. 유명한 곡들 물론 좋지만 숨겨져 있는 곡들 함께 만날 수 있어서 더욱 뜻깊은 전곡 감상입니다. 먼저 들으셨던 버전은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한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이어서 들으신 피아노 곡은 미셸 베로프와 장 필립 콜라르 두 사람이 한 피아노 앞에서 연주한 Four Hands 버전으로 함께 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시엘로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어젯밤에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삶에 관해 읽으셨대요. 어릴 때 아버지가 반도네온 선물하고 가르쳤더군요. 반도네온은 독일의 악기 제조상이 처음 만들었대요 하시면서 피아졸라의 음악 듣고 싶다고 보내오셨습니다. 맞아요. 이 반도네온이 독일 악기라는 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피아졸라가 이 반도네온의 생명을 불어넣었죠. 자, 오늘 1부 마지막 곡으로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오블리비옹 망각이라는 곡을 에토르의 스트라타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엘 퀸테토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1부 끝곡이고요. 우리 2부에서 와글와글 음악 퀴즈와 함께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이은상 씨 현재 명곡 그 집 앞 바리톤 오현명의 묵직한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소프라노 임선의 카운터 테너 이동규의 러브 듀엣 공연이 열립니다. 김성진 지휘의 콜레기움 뮤지컴 서울, 소프라노 이혜원, 테너 존노가 함께하죠. 핸델과 모차르트의 오페라 아리아와 오라토리오를 들려줍니다. 6월 24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귀도 요하네스 룸슈타트 지휘의 수원 시립교향악단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드볼작의 교향곡 6번과 스메타나, 베토벤의 작품들을 연주하죠. 6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수원 SK아트리움 대공연장입니다. 주목받는 프랑스 바로크 앙상블이죠. 르 콩소르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헨리 퍼셀, 비발디, 장 필립 라모 등 바로크 작곡가들의 음악을 들려줍니다.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음악감독 김민희 이끄는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정진우의 바이올린, 최지호의 첼로 협연으로 하이든의 첼로를 위한 디벨트멘토 D장조,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2장조를 연주합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 일신홀입니다. 한상일이 지휘하는 군포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 올댓 베토벤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피아니스트 유킨의 크로키의 협연으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4번을 들려주죠. 6월 28일 일요일 오후 5시 수원 SK아트리움 대공연장입니다. 끝으로 누오바 오페라단의 호프만의 이야기가 무대에 오릅니다. 자크 호펜바흐의 오페라로 시인이자 예술가 호프만이 겪었던 세 가지의 사랑 이야기죠. 6월 28일 일요일 오후 3시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곡은 저장하세요. 플레이리스트에 무조건. 라흐마니노프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G단조 작문호 19 가운데 3악장 안단테 요요마의 첼로 엠마뉴엘 X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맑은 날 듣고요. 흐린 날 듣고요. 비 오는 날 듣고 언제 들어도 좋습니다. 언제 들어도 그 감정을 정말 증폭시켜요. 행복할 땐 더 행복하게, 좀 슬플 땐 더 슬프게, 아니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음악입니다. 이 G단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1악장의 조성이고요. 이 방금 드린 3악장은 사실 E플랫 장조거든요. 그렇지만 참 묵직하고 슬퍼요. 근데 슬픈데 아름답고 또 아름다워서 위로가 되고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3943번이요. 정말 멋진 감상평을 보내주셨어요. 아,

이 눈 쌓인 벌판 넘어 자작나무 숲이 이어집니다. 그 숲길이 닿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따스한 눈길은 눈길 위에서 나눕니다. 아, 너무너무 멋집니다. 직접 쓰신 글인지 인용한 글인지 모르지만 아, 들으면서 감상에 잠겨있는데 딱 이 리뷰를 보면서 마음에 짠하고 들어왔어요. 참 멋진 곡이죠. 자, 이어지는 곡은요, 우리 오랜만에 뷰티선 공주님께서 신청해 주신 이탈리아 민요 바다로 가자 비에니 솔마르 듣겠습니다.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이탈리아 민요 바다로 가자 비에니 술말 보내드렸습니다.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였습니다. 무의 행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가족이 된 지도 2년이 다 되어가네요. 35년 근무한 직장을 퇴직한 후로 이 시간에 늘 러닝을 하면서 꼭 듣습니다. 정원님의 목소리에 클래식 음악과 함께 달리면 심호흡도 편해지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보내보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자주 소통을 하신 것 같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따뜻한 말씀 보내주시니까 참 감사하네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또 드럭님이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토요일에 정원님 연주 보면서 피아니스트로 사는 삶도 결코 쉽지만은 않겠다 느꼈어요. 휴식 시간도 많아야 다시 또 연주

집중할 것 같은데 휴식의 시간 어떻게 보내실까요? 그 시간마저도 음악으로 충전하실까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제가 이 드렁님을 토요일 날 뵀는데 참 인상이 좋으시더라고요. 아, 감사드립니다. 충전 필요하죠. 누구나 뭐 피아니스트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충전이 필요한데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산책도 하고 그렇게 짧게 짧게 충전을 하고요. 또 지방이나 해외 공연 가면은 공연 후에 잠깐 또 일정 빼서 여행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당님들의 따스한 사연들 읽으면서도 충전하고 또 제가 못 가는 여행 가셔서 염장 문자 보내오시면 간접 여행하면서 충전도 하고 그렇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10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정답과 관계없이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500번째, 1000번째, 2000번째 분들에게는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또 퀴즈의 정답을 가장 먼저 맞춰주신 세 분께는요. 한스케이크에서 케이크를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은 천천히 힌트 음악 들으시면서 맞춰보시죠. 제가 원고 받고 쭉 읽어보니까 오늘 퀴즈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음악 들으시면서 정답 알게 되신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시거나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비밀글 꼭 비공개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힌트 음악 보내드립니다.

첫 번째 힌트막으로 율리우스 푸츠크가 군악대 군악대장으로 있을 때 작곡한 검투사의 입장. 파벨 우르반에게 지휘하는 프라하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곡 참 재밌죠? 이 곡은 발표 당시에 반음계적 대행진곡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작곡가가 검투사에 관한 소설에 매료되어 검투사의 입장으로 곡명을 바꿨다고 그렇게 전해지죠. 이 율리우스 푸츠크라는 작곡가는 400곡이 넘는 행진곡, 폴카, 왈츠들을 남겼는데요. 작품의 대부분이 군악대를 위한 곡이었기 때문에 보헤미아의 수자라 불리기도 하죠. 자, 율리우스 푸츠크 또 보헤미아와 관련이 깊은 오늘의 정답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두 번째 힌트 막 들어보시죠.

쓴 작품이죠.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두 개의 소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영란님이 퀴즈 선곡이 너무 좋아서 와글와글 퀴즈가 기대돼요. 50원 내고 이렇게 귀한 곡 어디에서 들을 수 있을까요?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서. 자, 제가 이쯤에서는 조금 힌트를 더 드릴게요. 오늘의 정답은요, 나라 이름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나라 이름. 스메타나는 국민 악파의 창시자죠. 바로 이 나라의 음악의 아버지이자 보헤미아 민족 음악의 시조로 불립니다. 아, 갑자기 확 쉬워지시죠?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십시오. 이제 세 번째 힌트 음악 보내드립니다.

오늘 퀴즈 두 번째 힌트막으로 스메타나의 나의 고향으로부터 From My Homeland 가운데 첫 번째 곡 모데라토를 이삭 펄만의 바이올린과 사무엘 샌더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스메타나가 나의 조국을 완성한 뒤에

퀴즈 세 번째 힌트막으로 야나체크의 피아노 모음곡집 스프리 우거진 길에서 1권 가운데 네 번째 곡 프라이데크의 성모 마리아를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야나체크가 40대 후반에 완성한 작품으로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권에 10곡, 2권에 5곡이 담겨 있는데요. 수풀이 우거진 길에서라는 제목은 이 나라의 모라비아 지방의 민속 시에서 가져왔습니다. 또 영화 프라하의 봄에 쓰면서 더 알려졌는데요. 영화는 밀란 쿤데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원작이죠. 또 이 야나체크라는 작곡가는 음악사에서도 아주 아주 중요한 현대 작곡가

작곡가고요. 또 이 나라를 대표하는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야나첵, 프라하의 봄, 밀란 쿤데라와 관련이 깊은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자, 세 번째 힌트만까지 듣고 이제는 정답을 많이 보내주신데요. 아직 정답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 다리 힌트. 오늘의 정답인 이 나라의 대표적인 것들 뭐가 있을까요? 프라하성, 불타바강. 우리가 예전에 몰다우라고 했었는데 원어로 불타바죠. 또 맥주의 나라. 저도 크게 두꺼운 잔에 거품 가득히 담긴 맥주가 딱 떠오릅니다. 뭐 맥주 하면 독일도 떠오르지만 저는 이 나라 하면은 또 이 나라의 대표적인 그 맥주 브랜드가 있잖아요. 떠오르면서 탁 생각이 나요. 카프카, 프란츠 카프카도 생각이 나고요. 카프카의 생가에도 제가 다녀왔었어요. 이 나라에 갔었을 때. 보헤미아, 중앙 유럽의 중심부. 합스부르크 왕가의 집에. 예, 제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오래 살았었는데 빈에선 또 가까워요. 국경, 이 나라와의 국경이 한 차로 한 3, 40분만 가면은 나와서 종종 옆집 드나들듯이 가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 나라, 아까 전에 월드컵 축구 이런 정답 보내준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요. 축구, 이 나라의 축구 대표팀은 꾸준히 강팀으로 활약해왔는데요. 현재 열리고 있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대한민국의 2-1로 역전패하고 말았죠.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힌트 음악을 보내드릴게요. 마지막 힌트 음악으로는 또 이 나라 하면은 이 작곡가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드볼작입니다. 드볼작의 오페라 루살카 가운데 Song to the Moon, 달에게 붙이는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물의 정령 루살카와 인간 세계 왕자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죠. 루살카가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향해 자신의 사랑을 왕자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노래입니다. 이 나라의 작곡가이자 정말 그 민족의식이 아주 강했던 드보르작. 자, 드보르작의 출신 나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이 나라가 어딘지 이 음악이 끝나기 전까지 정답 보내주십시오. 마지막 힌트 음악입니다.

오늘 퀴즈 마지막 힌트막으로 드볼자크의 오페라 루살카 가운데 달에게 붙이는 노래 Song to the Moon. 소프라노 안나 네트레프코의 노래와 지안 안드레아 노세다가 주연은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힌트막 네 곡을 모두 들어봤는데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체코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체코슬로바키아라고 또 보내오셨어요. 이 원래는 하나의 나라였죠. 체코슬로바키아. 근데 그 1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무너지고 그 두 지역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독립국가가 탄생했었어요. 근데 이후에 공산주의 시대를 거치고 언제였지? 1990몇 년에 벨벳 이혼이라고 불리는 평화로운 분리를 통해서 현재는 체코 그리고 슬로바키아는 두 나라로 나뉘게 되었죠. 그렇지만 체코 슬로바키아로 보내주신 분도 모바일 쿠폰을 받게 되시네요. 왜냐하면 정답과 관계없이 퀴즈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500번째, 1000번째, 2000번째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은 정답과 상관없이 모바일 쿠폰을 받으시거든요. 6038, 6038번님, 그리고 8544번님, 또 2348번님 세 분 모바일 쿠폰 받게 되시겠고요. 또 퀴즈 정답을 가장 먼저 맞춰주신 세 분은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쿠폰 드리는데요. 2021번님, 7058번님, 그리고 1513번님 세 분은 모바일 쿠폰 받게 되시겠습니다. 그 외에 당첨되신 10분께는 개별적으로 당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당첨자 확인은 방송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와글와글 음악 퀴즈였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퀴즈는 정말 힌트 음악이 좋은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이덕우 PD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퀴즈 문제 내시랴 또 이 힌트 음악 찾으시랴. 아, 오늘 근데 정말 네 곡 힌트 음악이 다 너무너무 좋아서 저는 퀴즈 내놓고 눈 감고 계속 음악 감상을 했네요. 자, 조금 분위기 바꿔서 기분 좋은 환기할 수 있는 음악 한번 함께 듣겠습니다.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싱코페이션. 싱코페이션은 당김음이라는 음악 용어인데요. 리듬적

음악으로 강박을 당겨서 표현하는 그런 재미난 리듬이거든요. 이 리듬을 살린 곡인데 제목을 싱코페이션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코토 미토리의 바이올린과 로버트 맥도날드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죠.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엔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오 해피 데이. 이 곡을 101 101 스트링스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오늘 끝곡이에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화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상처 입은 영혼에게도 기꺼이 손 내미시며 한 번 더 기다리시는 주님을 봅니다.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마지막 청지기가 되어 한 생명을 지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첫 곡 내 선한 목자 378장 찬송 함께합니다. 이단열의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양 99마리는 서울 바하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12장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보기 위해 예수를 따라다녔을까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그 뜻을 우리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밝히사 황화자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찬양으로 듣고요. 박성원의 음성으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박원성님께서 청하신 박인수의 찬양 웬말인가 날 위하여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506장 땅끝까지 복음을 카펠라 합창단의 곡으로 함께 하고요. 박순복 방현이 함께 부르는 너 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앙빵님께서, 주님, 어제 하루 쉬는 날 시골에 초대해 준 소꿉 동무들과 잘 만나 회포 풀며 스트레스 해소한 후 무탈하게 귀가하게끔 오고 가는 어둠의 길 안전하게 밝혀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보고, 아, 맞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였지. 새삼 생각하게 되어서 소개를 해드렸네요. 일상의 모습에 감사를 담은 앙빵님의 기도 감사합니다. 손녀 손자 사랑님께서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너그럽고 사랑 가득한 가정 이루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고요. 고구마님께서는 남편이 너무 아픕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련 잘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요? 고구마님의 남편분 건강 잘 회복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유동근님, 요즘 들어 기도 제목 늘어나신다고 합당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2부에 전해드리고요. 샬롬교님께서는 시계를 잘못 보는 바람에 3시간 먼저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여유롭게 듣습니다. 3시간이나 일찍 일어나셨어요. 괜찮으세요? 신청하신 곡은 역시 2부에 준비합니다. 늘시원님, 오늘은 저의 61살 환갑 생일입니다. 간질성 폐렴으로 하루하루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성령님 함께하사 꼭 완치되어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듣고 싶어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요즘 61살은 뭐 청년이죠? 그럼요. 꼭 완치되어서 힘차게 살아가실 날 기대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곡은 다이앤님께서도 신청곡으로 적어주셨던 찬양입니다. 저희 CBS 음악 FM 12시에 DJ로 맹활약하고 있는 이수영 씨의 찬양으로 전해드릴게요. 이어서 어모키님께서 솔티 어린이 음악 선교단과 한부영의 찬양으로 청해 주셨어요. 나의 맘 받으소서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아롱별님 청해 주신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나무엔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의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의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의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찬구님께서 청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사랑의 교회 호사나 찬양대 곡으로 보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0: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유동근님 신청하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토부워십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샬롬규님의 신청곡 피아워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합니다.

6월 17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필자가 어릴 적 다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흐트러짐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배 시작 30분 전부터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셨습니다. 주일에는 돈 쓰는 것을 금하셨고 주일에 필요한 것은 전날에 미리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정갈하고 경건하게 주일을 지키고 예배에 임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오래도록 필자에게도 좋은 영향으로 남아있지만 주일에 뭔가를 사야 하는 때에는 죄의식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임을 명확히 알려주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사랑의 정신은 잃은 채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데에 율법을 남용합니다. 율법의 구체적인 규정을 지켰는지 어겼는지에만 시선을 둘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지키고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 어기게 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율법의 규정보다 더 귀한 것은 인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얼굴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아멘.

0: 먼저 보내드린 곡은 CBS 합창단의 주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여 다 함께는 엘여성 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렸고요. 진희 사랑님께서 청하신 클래식 콰이어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휴대전화 뒷번호 0702번께서 어제가 세계 리필의 날이라고 알려주셨어요. 리필 한다는 거, 다 사용한 세제 용기를 무포장 가게에

직접 가져가서 리필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다고 알려주셨는데요. 환경을 아끼는 작은 실천이라도 우리 모두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셨는데 맞습니다. 버려지는 걸 줄이고 우리 사용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사용하면서 우리 환경

마지막 베델 찬양 성가 드리는 날이었다고 1학기 종강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셨는데요. 벌써 1학기가 끝났군요. 우리 은빛 성가대님들 강건 건강 기도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늘 찬양하시는 모습 참 감사합니다. 9200번 생일이셨네요. 생일 되면 기쁜 마음도 있지만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엄마. 지금은 곁에 계시지 않지만 생일 될 때마다 엄마 생각이 많이 납니다. 평범한 하루 같지만 이렇게 또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하늘에 계신 엄마, 저를 낳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찬양을 청해 주셨어요. 우리 삶을 정말 감사드리면서 지선의 감사 준비했고요. 유리정은님, 이유 없는 통증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 맞아요.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더 걱정이 되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는데요. 아유,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기도합니다. 신청하신 곡 보내드릴게요. 시와 그림의 감사해 이어집니다.

지구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장소, 우리가 아는 한 생명 자체가 존재하는 유일한 장소, 유일무이하게 귀중한 장소다.

데이빗 애튼버러, 조니 휴스의 푸른 행성을 위한 증언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둘도 없는 우리의 귀중한 장소.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며 이곳에서 이웃을 만납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김인수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477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이수원님께서 청해 주신 찬양이었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피스 엔진 프로젝트의 곡이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1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3: 신축도
6: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8: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7: 여러분도 이제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시설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6: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마음껏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마커스의 찬양 부르신 곳에서 신희수님의 신청곡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중국 난징의 도시공원에서 들려오는 대륙검은 짓박이의 소리입니다. 이 새는 중국 동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일부에 분포하며 도시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한 새입니다. 최근 대륙검은 짓박이가 전기 오토바이의 도난방지 알람 소리를 흉내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한 개체가 만든 모방음을 주변 새들이 다시 배우는 2차 모방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소음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 사회의 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도시의 새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새로운 방식의 노래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4: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5: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6: 별이 다섯 개.
4: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얇은 막을 만들어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건데요. 그렇게 그 안에서 움직임을 완전히 멈추고 조용히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달팽이처럼 문을 닫아두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삶이 팍팍하고 건조하게 느껴질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만 같을 때, 잠시 멈춰서 나를 지키는 게 삶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나를 먼저 온전히 채우는 시간이길,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더 단단히 내가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성실사이버대에서
1: 수실력자
0: 나의 꿈을 숭 실력 발휘 쏴
1: 수실력자
0: 내 실력이 숭 실전으로 쏴
1: 쏴
0: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0: 지금 수심어 집중.
1: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2: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1: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2: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Good Music Station. CBS FM

이 찬송가는 만들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매주 설교를 해야 하는 목사님이 성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서 설교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강단을 떠나야만 한다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울까요? 이 곡 Under His Wings,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의 찬송 시를 만든 목사님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는 이 찬송가의 가사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예, 가만히 보면 이제 모든 찬송가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보면 기쁜 환희의 순간에 나온 찬송가보다 이런 낙담의 정말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어떤 막다른 길에서 나온 찬송가가 더 많더라고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 날개 그늘 아래 편안히 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 연약한 우리에게도 쉼을 주고 힘을 주는 찬송인 것 같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새벽 기도회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찬양이 너무 좋아서 듣고 있어요 하신 바다천사님. 예,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입니다. 문자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릴리 오브 더 밸리, 내 진정 사모하는

라이브 버전 타미 워커 파워 인 더 블러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예천군 호명 근처 넓은 뜰 주변을 산책하면서 청취합니다. 달팽이의 지혜로 이 가뭄을 잘 극복하기를 가뭄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농민들에게 주님

것도 힘든 일인데요.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버티는 일인 것 같아요. 끝까지 잘 버티는 자가 최후의 승자다. 들풀님. 조이스님 신청하신 He Hides My Soul. 놀라운 구세주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뉴멕시코에 사는 동생과 함께 지내다 왔는데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동생과 오롯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주님께 참 감사합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 동생이 섬기는 교회, 모퉁이돌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린 일, 같이 찬양했던 곡들이 나오니 새삼 은혜가 넘칩니다 하셨어요.

1986년 미국 뉴욕 마라톤 대회 결승선에 믿기 힘든 기록으로 마지막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베트남전에서 두 다리를 잃은 상의용사 밥 윌랜드란 사람이었는데요. 가죽 보호대를 감싼 두 주먹으로 땅을 짓누르며 4일 넘게 온몸으로 기어서 마침내 완주합니다. 눈물이 가득한 환호 속에서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합니다. 인생은 어느 곳에서 출발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느 곳에서 끝마쳤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세상의 기준에서 내 출발선이 뒤처져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비록 죄와 상처 속에서 서툴게 시작된 삶일지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길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면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반드시 찬란한 하나님 나라일 줄로 믿습니다.

속도를 내어 달리는 세상의 아스팔트는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주님이 내어주신 다정한 길은 마침내 우리를 완주하게 합니다. 영원한 길벗 되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이 땅에 호흡이 닿는 날까지 이 복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아멘.

국민을 보아 함께하는 아침 묵상. 광영교회 서우성 목사님의 98시간 48분의 완주.

퇴근하고 운동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최장광님, 퇴근하셨다는 걸 보니까 밤샘 근무하신 듯한데 어휴, 피곤하실 텐데도 운동 한번 하고 집에 들어가실 건가 봐요. 석촌호수 걸으며 듣고 계세요. 도로시님, 단산 장작골에서 윌리랑 산딸기 따먹으면서 새들도 이 잔잔한 방송 소리에 바위에 가만히 앉아있다고 6529님도 숲속에서 문자 주셨어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Here I'm to Worship, 빛 되신 주 찬양이었습니다. 3312님, 지하철 출근길 참여하셨는데 요즘 프로그램 개편으로 좀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푸른 초원으로 우리를 이끄는 목자 같습니다. 과찬의 말씀. 이른 아침 착한 목동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를 잘 지낼 수 있는 이 시간이 참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CBS 애청자분들은 하루 종일 이제 채널을 고정하고 들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된 CBS 큰 폭의 개편으로 아직은 낯설어하는 청취자들이 많이 계신 걸 보면서 근데 사실 걱정이 되기보다 한편으로 야, 정말 찐 애청자가 우리 CBS에 많으시구나 이런 격려를 받습니다. 저희도. 예, 저도 이제 후배의 한 사람으로서 오래 계셨던 선배를 떠나보내는 서운함도 있었고 또 새 프로를 맡은 후배가 잘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기도 하고 예, 저도 아직까지는 좀 혼란스러워요. 익숙함이 필요하실 땐 여러분 언제든 여기 그리고 저를 찾아주세요. 이제 저의 장점이자 단점이 변함없음이거든요. 요즘과 같은 세상에 이 변함없음이라는 게 좋은 건지 꼭 뭐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변함없음이 필요할 땐 여기 저를 찾아주세요. 착한 목동과 같은 시간 Savior like a shepherd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하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현대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미나님은 채널 부자예요. 세 개 채널에서 동시에. CBS 레인보우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에게 찐입니다 하신 최영숙님, 최여사 아이디 쓰고 계시네요. 아,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가만히 있어도 배가 불러요. 부자니까. 채널 부자. CBS 아침 6시에서 7시까지 모든 채널을 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 FM, 표준 FM, 레인보우의 조이보유까지. 자, 이제 7시 되기 7분 전입니다. 한 곳에 모였던 물줄기가 이제 7시부터는 세 갈래로 다니죠. 표준 FM에서는 박성태의 뉴스쇼, 음악 FM은 그다음 아침 김윤주입니다. 또 이런 훌륭한 프로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레인보우의 조이포유 채널에서는 제가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예, 다른데 너무 많이 가시진 말고 저한테도 많이 많이 와주세요. 자, 1부 끝곡입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1477 쓰시는 분께서 이 시간을 들으면 어린 시절 교회 주일학교에서 나왔던 노래 많이 나와 좋다고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의 Why Me 신청하셨어요. 1부 닫습니다. Why Me, Lord?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윤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름을 가장 생동감 있는 계절로 기억한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유난히 왕성하게 자라는 식물들처럼 우리 일상도 여름에 한층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죠? 초록이 가장 짙어지는 계절, 자연의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계절, 에너지가 밖으로 향하는 계절, 하루가 길어져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계절. 그런 여름의 기운이 우리 곁에 와 있어요.

오늘 하루 계획했던 일 시작해보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기도 하면서 여름의 활력을 닮아 좀 더 활기차고 의미있게 재워보는 건 어떨까요?

0: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6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존 트라볼타, 올리비아 뉴튼 존의 Summer Nights였어요. 계절이 주는 그 기운이라는 게 분명히 있죠. 여름은 몸도 마음도 옷차림도 가벼워져서 좀 더 자유로워지고 활기차지는 계절인 것 같아요. 여름에 활력을 닮은 생기 있는 그대들과 생기 있는 아침 오늘도 열어보겠습니다. 그대들의 사는 얘기 듣고 싶은 노래 많이 보내주시고요. 1부의 코디송, 2부의 퀴즈콕 코너도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3일째니까 좀 편해졌냐고 달시미님이 사연 주셨네요. 첫날보다는 그래도 괜찮지만 아직은 좀 떨고 있다는 푸른 별빛님이 그대들이 있으니 아무 걱정 마세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카티프로 시작!

0: 프로.
1: 보조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홍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4: 글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하늘이 너무 예뻐서 음악도 더 예쁘게 들리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딸기 소피아님. 3240님 신청하신 모튼 하켓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 2112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CBS 음악 FM 그대와 여는 아침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세요. 도로시님이 손등에 모기 물리셨대요. 하필 손등에 너무 가렵다고. 손등 진짜 너무 안 좋은 부위인데 손등과 더불어 저는 발바닥, 발바닥에 모기, 모기야 너도 좀 선 좀 지키자 얘기하고 싶어요. 발바닥은 정말 못 참을 만큼 너무 가렵죠. 자,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그대 아침 날씨 정보 김수진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김수진 리포터는 올여름 들어서 목이 물렸나요?
1: 아직 안 물렸습니다.
0: 정말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모기가 너무 많고 더우니까 모기가 아주 신난 것 같은데 오늘 날씨 모기가 좋아할지 어떨지 들어볼게요.
1: 네, 모기가 조금 피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30도를 웃도는 여름 더위 속에서 요란스러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전국의 내륙을 중심으로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 안팎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지역 간 강우량 편차가 무척 크겠고요. 또 내일 오후에도 내륙 곳곳에 또다시 5에서 30mm 안팎의 소나기가 예보돼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소나기가 내릴 때 마치 하나의 종합 선물 세트처럼 이 천둥과 번개, 우박이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모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남쪽 해상에서 지나는 저기압 영향으로 제주는 오늘 밤부터 그 밖에 남부지방에서도 오늘 오전부터 비가 좀 더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청주 32도, 서울, 춘천, 전주, 대구 모두 31도까지 올라서 여전히 6월 중순 이맘때보다 좀 더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기온 서울 23.7도, 부산 23.2도, 광주 24.1도, 대구 21.7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Imagine Dragons의 Thunder 꽃마린님께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자넬 모네와 펀이 함께한 We Are Young 해피초이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제주 딸기산도님이 친구 중에 We Are Young이라는 분이 계시다고. 모든 아영씨들이 움찔할 만한 노래네요. 그러고 보니 위라는 성을 가진 아영님은 주제곡으로 하셔도 되겠네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9255님 즐거운 수요일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작업 현장이고요.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높은 타워크레인도 보이고 저 멀리 예쁜 하늘도 보이고 있습니다. 되게 활기찬 느낌의 사진 감사드려요. 9255님과 또 신나는 두 노래 함께 들었고요. 9734님 오늘 운동삼아 자전거 타고 출근하려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셨대요. 간단히 아침 먹으려고 준비하면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부터 새벽형 인간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금 일찍 아침을 시작하는 게 되게 기분 좋은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방송용 멘트 아니고요. 진심이에요. 9734님 오늘 자전거 타기도 너무 좋은 날일 것 같아요. 자전거 안전히 타고 가셔서 여유 있게 커피 한잔 하시라고 커피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아, 8901님 신청곡이에요. New Kids on the Block, Step by Step.

백스트리트 보이스 에브리바디 뉴키즈 온 더 블락의 스텝 바이 스텝에 이어서 들으셨어요. 0705님 회사에서 체육대회 오늘 하신다고 너무 필 받아서 전력 질주하지는 마세요. 오늘 많이 덥습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도 결국 가장 편하고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르게 되는 날이 있죠.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오늘따라 문득 생각나고 오늘따라 더 듣고 싶어지는 노래. 노래 한 곡으로 기분을 코디해보세요. 주디와 음악 코디. 그대와 여는 아침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대잖아요. 아직은 제 입에 완전히 붙지 않은 이 그대라는 말 자꾸자꾸 불러보고 싶어서 노래를 핑계 삼아서 한 번 더 불러보려고 그대가 들어가는 노래들 생각해봤거든요. 심신의 오직 하나뿐인 그대? 더 블루의 그대와 함께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그대라는 말 들어가는 많은 노래들 중에 제일 설레는 노래로 골라봤어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과 한효주가 함께한 그대. 이 노래 뒤에 어떤 노래가 어울릴지 그대들의 센스 있는 선곡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0: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 브라운 아이드 소울 한효주의 그대였고요. 3966님 매일 출근 준비하면서 딸 등교 준비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어때요? 너무 좋았어요. 김현철의 노래 3233님도 청해 주셔서 두 분의 신청곡으로 이렇게 음악 코디 완성했습니다. 지나가자님이 그대 들어가니까 그대로 멈춰라 어떠냐고 정말 참신했고요. 아마 다비치의 시간아 멈춰라 말씀하신 것 같고, 늘 함께하는 내 마음의 그대,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익어갑니다 하신 4679님, 어쩜 이렇게 제 마음처럼 보내주셨나요. 서영은의 내 안의 그대도 너무 좋았어요. 3180님 그대 뒤에는 그녀가 나와야 할 것 같다고, 이상우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도 보내주셨는데, 아쉽게 코디송에 오르지 못한 후보곡들도 전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2: 격리나라.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7: 1544-7575.
8: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9: AI가 다 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헉,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간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판매.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4: 1533-1566 세라하임.
5: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6: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5: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6: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5: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7: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의 아침, 6월 17일 수요일 1부 함께 하셨고요. 2부에는 뉴스 콕 잘 들으며 맞출 수 있는 퀴즈 콕 준비하고 있을게요. 찰손 브러워스님, 별이님, 8304님과 함께 잔나비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들으면서 2부로 갑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왔어.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8시 그대 아침 뉴스 콕.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락으로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금융산업주로 자금이 이동했습니다. 오늘 아침 다우존스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나스닥은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미국 이란의 종전협상 타결로 2% 이상 오르며 8,700선을 회복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최근 3거래일 연속 4조 9천억 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원, 학부모, 교육단체 11곳이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을 출범시켰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흥행을 계기로 우리 교육의 위기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입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연구팀이 소방관 1,104명을 10년간 추적한 결과 팔굽혀펴기 40개 이상을 수행한 그룹은 10개 미만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96%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덥겠습니다. 또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예상 강수량은 5에서 최대 40mm가 되겠습니다.

꾸니님 좋아하는 노래가 나온다고 신나셨네요. 엘리사벳님 신청곡이었어요. 엘튼 존 두아리파의 콜드하트.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대 아침 퀴즈곡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곡을 들으면 틀릴 수 없는 퀴즈곡. 그대들에게 퀴즈 하나 내드릴 건데요.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 선정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릴게요. 뉴스곡에서 들으셨는데요. 최근에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중년의 남성 소방관 천여 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관찰했대요. 이것을 한 번에 일정 개수 이상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별도의 장비 필요 없습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근력과 근지구력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 운동. 영어로 뭘까요? 1번 푸시업, 2번 힙업. 정답과 함께

0: 그대들은 이것을 평소에 몇 개나 할 수 있는지도 자랑해 주셔도 좋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레인보우 이용하셔서 정답 보내주셔도 됩니다. 광고 뒤에 이어지는 노래는 힌트 노래거든요. 힌트 노래도 잘 들어보시고요.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세요.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나의 꿈을 숭 실력 발휘 숭.

0: 총 쏴!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4: 대학교.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7: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8: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7: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8: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9: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9292님, 얼마 전 유튜브에서 차인표 작가님이 하루에 푸쉬업을 1500개씩 했다고 들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푸쉬업이 그렇게 좋다니 저도 해봐야 되겠네요. 푸쉬업 신나게 할 수 있는 곡 들려주세요 하셔서 이 노래 들으면서 푸쉬업 하면 왠지 잘 되지 않을까요? 웨스트 라이프의 업타운 걸, 슈가 베이브스의 푸쉬 더 버튼, 이렇게 두 곡의 힌트 노래 푸쉬업이니까 이 두 곡 들으면서 푸쉬업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퀴즈콕 오늘의 정답은 푸쉬업이었습니다. 저도 이거 봤거든요. 유튜브에서 차인표 작가님이 물론 젊었을 때지만 하루에 1500개를 했대요. 이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다 싶긴 했어요. 정말 대단하다. 보통 분들의 푸쉬업 개수 자랑 전해드립니다. 리베라님, 1번 푸쉬업 맞춰주시면서 1분에 40개 할 수 있습니다. 와, 사실 1500이라는 숫자를 먼저 들어서 그렇지 1분에 40개도 엄청난 거거든요. 1초에 하나 이상은 해야 되잖아요. 와, 대단하십니다. 2872님, 정답 푸쉬업. 저는 0.5번 할 수 있습니다. 와, 나랑 똑같다. 저도 내려갔다가 못 올라오거든요. 0.5번 맞죠? 8501님, 1번 푸쉬업. 소방관으로 정년 퇴직했는데 지금도 짱짱합니다. 몇 개 하세요? 뭐 몇 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소방관 분들은 정말 평소에도 엄청 많이 하실 것 같고 그 습관 그대로 정년 이후에도 열심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9758님, 고2 딸이랑 운동 시작했습니다. 예민한 시기인데 운동하니까 착해지는 것 같아요. 딸 지민이 엄마가 응원한다 하면서 푸쉬업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사춘기 딸도 착하게 하는 푸쉬업이 아닐지언정 운동 열심히 하면서 또 활기찬 아침 함께하도록 해요. 다섯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준영 아빠님 신청곡 같이 들어요. 샤키라 Try Everything.

이제 아이들 아침 챙겨 등교시키고 한숨 돌리고 있습니다. 김선화님. 전비도에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들으면서 한숨 돌리셨나요? 그 전에는 1583번으로 신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김필의 다시 사랑한다면이었고요. 샤키라의 Try Everything, 뒤를 이어서 헌트릭스의 골든도 전해드렸습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동장님, 윤주 씨의 랄랄라를 염탐 하루 했고요. 그 여아 첫날에 이은 3일차 방송 듣고 있습니다. 와, 랄랄라까지 가주셨다니, 와주셨다니라고 해야 할까요? 가주셨다니라고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엄청난 관심과 애정이네요. 우리 동장님, 감사드려요. 제 마음대로 커피 한 잔 드리고 싶네요. 3일차 되니까 어떤가요? 조금 괜찮아졌나요? 사실 저는 아직 떨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3일째 애정을 갖고 이렇게 들어주시고 모니터해 주시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해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7347님 신청곡 같이 들어요. 네, 존 덴버 투데이 라이브.

언제나 한결님 아침에 머리 안 감고 학교 간다고 버티는 초딩 아들 씻겨보내느라 진이 다 빠졌어요. 첫째, 둘째도 그러다가 중딩 되니까 집 앞 편의점에만 가도 샤워를 하고 가요. 막내도 나아질 거라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꼬질꼬질 초딩 남아. 오늘도 씻겨서 보냈습니다. 수고했다, 나 자신. 고생하셨어요. 가만히 있지도 않잖아요. 씻기려고 하면 팔딱팔딱 튀면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모카의 I Will, 존 덴버의 투데이 7347님 신청곡에 이어서 저스틴 팀벌레이크, 캐리 멀리건, 스타크 센치의 500마일스 3717님 신청곡 들으셨고요. 이어서 모카 노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금요일에는 불금이라 설렘 코너 준비하고 있어요. 그대를 설레게 하는 노래, 이 노래 들으면 나는 막 두근두근 심장이 뛴다 하는 가요 세 곡 혹은 팝송 세 곡, 어떤 이유에서인지 혹은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말머리 설렘 달고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홈페이지 사연 신청란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금요일에 레인보우 투표창으로 그대들이 직접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AI 전공도 아닌데 어디서 배울 수 있지? 지금 바로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하,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0: 이라.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2: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6월 17일 수요일 손명의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이소라의 첫사랑 들으면서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신체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불안 가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스트레스가 올 때 스스로를 진정시킬 수 있는 소품을 담은 작은 파우치를 가리킵니다. 긴장 완화에 좋은 스트레스 볼, 뭐 손끝 감각을 깨워서 집중하게 만드는 딸깍거리는 키캡이나 말랑한 촉감의 슬라임도 있고요. 순간적으로 환기시켜주는 신맛의 사탕이나 젤리가 불안 가방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세상이 내 마음 같지 않고 머릿속이 복잡해질 때 이 불안 가방은 나만의 작은 구급 상자가 되어주죠. 불안을 없앨 수 없다면 귀여운 소품들로 스트레스를 달래면 됩니다. 내 멘탈은 내가 지킨다는 가볍고 유쾌한 발상인데요. 주머니 속 작은 위로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되줄 겁니다.